0: 이와 관련해 후티와 맞서는 예멘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후티가 이란 항공기의 착륙을 강행하려 해 자신들이 공습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략강화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수도권에 최대 120mm, 강원 내륙과 충청, 전북은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7.8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절대야인 지역도 많았는데 간밤에는 잠을 설치셨습니까? 아니면 편히 주무셨나요? 차가운 듯 미지근한 물에 몸을 한번 헹구고 잠자리에 들었더니 좀 낫더라. 이런 분들도 많으시군요.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우려나 걱정되는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비는 오전에 수도권과 충청권에 내리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중국에 상륙했던 태풍 바비의 영향이라 바람까지 대단할 거라고 합니다. 간판과 나무, 쌓인 물건, 하수구 상태 등등 비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살피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더위는 좀 물러갈까요? 아,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 오늘은 폭염에 집중호우에 바람에 야 날씨의 변덕을 각오해야겠네요. 마음 쓰이는 소식도 좀 있어요.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랍니다. 지난 회의에서 노 측은 시간당 1만 1,220원을 제시하고 사 측은 1만 530원을 제시해서 격차가 690원으로 좁혀졌는데 최종적으로 얼마에 결정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0: 무슨 내용이냐면요. 오늘부터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이 받으면 한 번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죠. 걱정되는 일도 있지만 가슴 펴고 새날에 어울리게 새 마음으로 출발하죠.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네,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휴원수 글로벌,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성원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금호타이어,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IBK 기업은행, 빅토스, 브람스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1: 으라차차차! 예. 기훈아, 솟아라! 양손 하늘 높이 높이 올리면서 만세! 내가 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온몸 기지개 쭉 펴세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최대한 길게 길게 늘리면서 목, 어깨, 주변도 천천히 풀어주시고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서 오른손으로 왼손 손가락 끝을 잡고 몸쪽으로 당기기. 아파. 네. 나는. 그 다음에 반대로 꺾어서 손목을 예. 꺾어서 다시 몸쪽으로. 네. 어우, 이것도 손목이 아프네.
0: 그러세요?
1: 왜 네. 아파요? 안 아프시죠?
0: 아니면 시원한 느낌이죠.
1: 네, 네 시원해요.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또 오른손 손가락 끝을 잡고 당기기.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0: 예.
1: 그다음에 반대로 손목을 꺾어서 다시 손등을 내 몸쪽으로. 오, 시원하다.
0: 네.
1: 네.
0: 이거 너무 세게 하면 아플 것 같긴 해요.
1: 그래요? 예. 나 세게 당겼나 봐. 어쨌든
0: 적당히.
1: 적당히 해야 되겠어요.
0: 풀어주는 느낌으로.
1: 네, 알겠습니다. 당겨주세요. 알겠습니다.
0: 이렇게 부드러워진 손목으로 자 지금부터는 행운 숫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월요일 아닌데 웬 행운 숫자? 아 맞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지만 더우니까 시원하게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여성시대표 행운 선물.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2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1: 네, 오늘도 명품 구두부터 시작해서 스니커스 교환권, 냄비 세트에 수저 세트 그리고 잡곡 세트랑 액젓 세트까지 살림에 보탬이 되는 선물들 골고루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0: 거기에 행운번호와 함께 여성시대와 친해지는 시간 일간 여성시대 퀴즈도 풀어보세요. 자, 일간 여성시대 오늘의 퀴즈는 아주 쉽습니다. 역대 여성시대 진행자가 아니었던 사람을 고르시면 되거든요. 문제 나갑니다.
1: 다음 중 여성시대를 진행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 1번 김승연, 2번 서경석, 3번 서태지, 4번 강서구.
0: 자, 불러드린 4명의 남자 중에 역대 여성시대 진행자가 아닌 사람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김승연, 2번 서경석, 3번 서태지, 4번 강서구. 정답자 10분 뽑아서 시원한 과일 주스 보내드릴게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우대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다운받아서 주셔도 되고요. 행운 숫자 2개 골라서 함께 보내주세요.
1: 네, 기다리겠습니다.
0: 자,
1: 와, 4294님 오늘의 첫 문자. 어제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여성시대를 얘기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군대 간 아들과 즐거운 경험 얘기할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하면서 인증샷으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0: 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고.
1: 네. 예, 그러셨구나.
0: 여성시대 말씀 주셨군요.
1: 전화번호를 찍어서 보내주셨네.
0: 네.
1: 이런 전화가 오면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네요 이게.
0: 네, 02로 시작해서.
1: 그러네.
0: 이렇게 쭉 지역으로 전화 오는 거네. 한 5분 넘게를 통화를 하셨네요.
1: 우와. 그러셨구나. 예.
0: 4293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김종철님, 저는 이렇게 더워도 푸른 여름이 겨울보다 좋더라고요. 모든 것이 살아서 꿈틀거리잖아요. 그러게, 저도 겨울엔 그 생각해요. 이거 뭐 이파리도 없고
1: 다 죽은 것 같은.
0: 네, 칙칙하고 춥기만 하고. 차라리 여름이 낫다 했는데 또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에는 가끔은 겨울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하게
1: 하여튼 이랬다 저랬다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습하면서 더우니까 이게 정말 견디기 나쁜 거죠.
0: 맞아요.
1: 견디기 버거운 거야.
0: 더 몸도 무거운 것 같고.
1: 그렇죠.
0: 예, 차라리 하얗게 눈 내리는 겨울이 나은 건가
1: 뭐야
0: 싶기도 해요.
1: 9892님 군 위에 오이 하우스입니다. 아 뜨거워 숨 쉬는 것조차 힘드네요. 여성시대 들으면서 아자 힘내야죠. 아우 하우스 안은 오죽할까.
0: 아니 이 더운데도 하우스 안에 기운이 또 필요한 거예요? 오이를 키우려면 그런 건가?
1: 그렇죠.
0: 아유 그 하우스 안은 진짜 얼마나 더 더우실까 그래.
1: 한 5-60도 되지 않을까요?
0: 이야 진짜 힘내셔야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저희가 시원한 과일 주스 보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손편지로 주셨네요. 충남 아산시 신창면의 김금재님이십니다. 저는 68세로 6년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파킨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파킨슨병, 이 병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불치병이고 온몸이 서서히 굳어지면서 말이 어눌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병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돼 발생하는 만성진행성 퇴행성 뇌질환이래요.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야 몸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몸이 정교하게 움직이는데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은 삶이 즐거워야 나온다고 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지루했던 내 삶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나는 종일 침대에 누워 잠만 잤습니다. 마치 세상 끈을 놓은 듯 모든 것이 귀찮고 싫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일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져 갔고 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우선 생활에 변화를 주어야겠다 싶어 다른 곳으로 이사부터 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려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어느 날 창문 너머 들어온 햇살이 너무 고와서 밖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한참을 돌고 있는데 어느 분이 반가워하며 내 손을 잡으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분 또한 나처럼 사는 게 재미없다고 푸념을 늘어놓으셨고 나이도 처지도 비슷한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 놀러오며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부침성이 많고 이해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우리 집은 어느새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들으며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위로도 하고 담소를 나누는 작은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서서히 내 삶은 즐거워져 갔습니다. 집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만큼 몸이 많이 불편했지만 내 불편한 몸을 대신해 친구들과 동생들이 나를 도왔습니다. 두 달 동안 매일 점심을 해온 보리 엄마,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설거지를 해주는 108동의 친구,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싸우는 동생들. 우리 집은 어느새 웃음꽃이 피고 생기가 넘치는 집으로 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처럼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이면 부침개를 부칩니다. 그러면 냄새 맡고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곧 거실이 가득 찹니다. 별 맛도 없는 부침개를 놓고 맛있게 먹으며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 바라보며 깔깔대고 웃으며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믿는 나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작은 사랑방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키운 상추, 고추, 호박을 따서 정겹게 나눠먹는 사랑방에서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즐겁게 보냅니다. 만일 이 글이 채택된다면 우리 사랑방에서 작은 잔치를 할 생각입니다. 부침개 부쳐놓고 막걸리 한잔하며 그동안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살아왔노라고 치하하고 인생 별거 아니니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고 너스레도 떨겠죠? 그런 날이면 희은 언니와 함께 부침개를 먹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이렇게 김금재님이 손편지를 주셨는데
1: 네.
0: 오, 여전히 글씨체는
1: 좋아요. 예, 좋아요.
0: 아주 좋으신데요. 네.
1: 아니 어느새 이렇게 웃음꽃이 피고 생기 넘치는 집으로 바뀌면서
0: 네.
1: 그 친구들과 동생들이 도와주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0: 그러니까.
1: 저는 병세도 확확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든지.
0: 맞습니다.
1: 그렇겠죠.
0: 긍정적인 네. 효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1: 맞아.
0: 네.
1: 아주 완전히 그래 아주 오픈 사랑방 하나 만드셨어. 그래서 비밀번호도 다 가르쳐주고.
0: 그런데 네. 또 주변에 좋은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음식도
1: 서로
0: 싸워주고.
1: 돌봐주고, 네 음식 네, 싸우고. 네. 또 직접 키운 농작물 따갖고 와서 정답게 나눠 먹고. 이게 참 기가 막히네 이런 인연이.
0: 물론 기가 막힌 음식을 혼자 먹는 것도 맛있겠지만 별거 아닌 음식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1: 나눠 먹을
0: 먹는 것도
1: 때 맛이 더할 것 같아.
0: 맛도 참 맛있죠.
1: 예.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그냥 싸다가 나눠 먹는 맛에. 네.
0: 8725님 우연히 파킨슨 환자의 브이로그를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긍정적이고 밝게 지내시더라고요.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이니 하루하루 숨 쉬며 살아갑시다. 응원합니다.
1: 아유, 그렇죠. 하셨어요. 정말. 네.
0: 이 긍정의 힘.
1: 최고죠. 최고.
0: 네.
1: 긍정만한 그런 에너지가 어디 있겠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정말 말하는 대로 그 말이 내 속에서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서 밖으로 나오니까 그 말과 생각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또 몸까지 몸의 건강까지 다 상관한다고 믿어요 저는.
0: 네.
1: 이연섭님 우리 남편도 파킨슨 병 20년 되었어요. 마음 편하게 즐겁게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병도 이기게 되고요. 파킨슨도 더 나빠지지 않고 오래오래 즐겁게 살 수 있대요. 우리 즐겁게 보내요.
0: 야, 여기 계시네요, 진짜.
1: 네, 계시네.
0: 실제로
1: 네.
0: 더 나빠지지 않고 예 마음 편히 즐겁게 긍정적으로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1: 네, 이분 얘기가 훨씬 힘이 되겠어요.
0: 네.
1: 김금재님한테.
0: 맞습니다.
1: 자, 두 번째 사연은 진주시에서 김금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 목욕차에서 어르신들의 목욕을 도와드리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남자 어르신의 목욕을 마치고 댁까지 모셔다 드리던 날이었어요. 헤어지기 전 문득 제 마음속에 있던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0: 있습니다. 어르신, 저도 어르신처럼 따뜻한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은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살며시 꼭 잡아주시고 제 눈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르신의 따뜻한 손길은 제게 아버지의 품처럼 느꼈고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목욕을 마칠 때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주시며
1: 선생님들 고생 많아요. 항상 고맙습니다.
0: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저는 그 어르신에게서 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며 목욕을 취소하셨습니다. 괜히 마음이 쓰였는데 며칠 뒤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과 이별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르신의 소식은 유난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장례를 마친 어르신의 아드님께서 센터를 찾아오셨어요.
1: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고마웠다고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0: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어르신의 몸을 씻겨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웃어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르신께는 큰 위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이 일은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참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요양보호사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실 어르신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저야말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잠시였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1: 참 요즘 같은 시대에 그야말로 귀한 분들, 우리 요양보호사분들.
0: 네.
1: 예, 이렇게 정말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진심으로 함께해 주시면 그 가족들도 얼마나 고마우시겠어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어르신의 눈빛이 얘기하시잖아. 이렇게 응시하시면서
1: 예.
0: 손잡아주시면 그걸로도 뭐 충분히 인사죠. 그렇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떤 인사보다도 그 안다, 그 마음을 안다, 또 나는 고맙다 이런 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1: 네. 가시는 날까지도 이렇게 선생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네요.
0: 참 고맙죠. 누가 네. 씻겨드려 그거를.
1: 맞아요.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조용필의 노래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월드컵의 계절이라 흥분해서인지 저도 골키퍼로 대성할 가능성이 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신장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수비에 유리하고요. 운동신경과 체력, 끈기, 인내, 성실 뭐 요 몇 가지만 더 좀 더 몸에 장착하면 골키퍼로 괜찮지 않았을까요? 아, 그 몇 가지가 얼마나 갖기 어렵고 중요한지는 물론 저도 알죠. 축구나 핸드볼에서 잘 막는 골키퍼를 거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손이 둘인데 마치 손이 여섯 개는 되는 듯 잘 막는 선수. 아르헨티나의 메시, 프랑스의 음바페, 잉글랜드의 케인과 벨링엄 선수 중에 누가 득점왕이 될까도 흥미롭지만 각 팀의 거미손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팀 골키퍼가 제대로 막지 않았으면 4강까지 못 왔거든요. 우선 스페인 팀 골키퍼 기억하시죠? 스페인은 이번 월드컵에서 6경기를 치르는 동안 야, 단 한 골만 내줬습니다. 골키퍼가 그 정도로 잘 막아낸 겁니다. 내일 새벽에 스페인과 준결승에서 맞붙는 프랑스 골키퍼도 대단해서 이번 대회에서 두 골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한 골 먹은 골키퍼와 두 골 먹은 골키퍼 경쟁이 치열하겠죠. 목요일 새벽에 맞붙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는 이번 월드컵 지난 6경기에서 모두 6골씩 내준 팀이지만 준결승이니 골키퍼들이 젖먹던 힘까지 내서 선방할 겁니다. 제가 골키퍼 얘기를 꺼낸 이유가 참 많고도 많습니다. 거미손이 돼서 막아내고 싶은 일이 많이도 터졌거든요. 무엇보다 뉴욕 주식시장의 반도체주 하락과 우리 주식시장의 하락부터 막아야 합니다. 저쪽 형님은 주식계좌가 반토막이 났다고 걱정하시고 이쪽 아우님은 전셋값 올려줄 돈 다만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지켜주는 비용으로 통행료 20%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관리권은 우리 거라고 받아쳤고 그 바람에 국제유가 급등, 덩달아 금리 인상 우려 커지고요. 물가 인상에 대한 걱정도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형님과 아우님 계좌를 마구 뒤흔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요소 거미손으로 하나하나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든 레버리지 ETF 문제까지 잡아내야 하니까 거미손으로는 부족할까요? 그러면 손 8개인 문어손, 10개인 오징어손? 우리 형님들 아우님들과 걱정을 나누며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아, 성골매 세상만사 듣고 왔습니다. 이정림님께서 아유 선곡 기가 막히네요. 선곡만으로도 속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1: 안미영님은 세상만사 진짜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셨어.
0: 그러네요.
1: 그렇죠.
0: 참 이 와중에 정말 예, 미국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건지. 자 이진희님 축구 팬인 스페인의 생물학자가 신종 달팽이를 발견하고 그 달팽이 이름을 카보베르데 그 40살 골키퍼 이름을 따서 명명을 했다네요. 우승 후보 스페인을 상대로 0-0 방어. 크, 지금도 생각나는 명경기입니다. 이셨어요. 어 심지어 카보베르데 생물학자도 아닌 스페인의 생물학자가 야 존경의 마음을 담아
1: 그 신종 바다 달팽이 이름으로 수문장 그 네. 골키퍼 이름을 따서 알디사 보지냐 네. 이렇게 정했대요.
0: 이야 멋지다.
1: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요.
0: 그렇죠.
1: 카보베르데의 골키퍼 40살 골키퍼.
0: 그러니까. 네. 나이는 아무 상관없다.
1: 그렇죠. 예,
0: 그 열정으로 그냥 제대로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죠.
1: 네. 아 이렇게 우리도 뭐든지 척척 막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0: 진짜 막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1: 그렇죠. 네. 자 이어지는 사연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박정은 님이 주셨습니다. 당당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시립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자라고 여유가 생기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다가 도서관 자원봉사 공고를 보게 됐어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함께 해온 친숙한 공간이고 그동안 이용자로서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봉사자로서 돌려드리고 싶다 하는 짤막한 자원 지원 동기를 써서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바로 봉사를 시작해달라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문 열기 10분 전인 아침 8시 50분에 도착해 그날 나온 종이신문들을 받아 3층 종합자료실로 올라갑니다. 신문에 도서관 스탬프를 찍고 스테이플로 고정해서 이용자분들이 읽기 편하도록 만든 후 신문 코너로 갑니다. 비치되어 있는 전날 신문을 빼고 오늘자 신문 20여 개를 각각 제자리에 새로 꽂으면 업무 끝. 첫 임무 끝.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종이신문을 얼마나 볼까 싶겠지만 저희 도서관은 문 열자마자 오셔서 읽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주로 어르신들인데 참 건강하고 좋은 아침의 루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 넘기는 바스락 소리, 특유의 신문지 냄새가 머무는 공간에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풍경도 참 멋지답니다. 아침 9시 30분이 되면 1층 무인 반납함으로 내려갑니다. 반납된 책들을 꺼내 타관 도서는 따로 분류하고 반납 처리가 끝난 책들을 카트에 실어 다시 3층으로 올라오죠. 특히 휴관일이나 공휴일 다음 날엔 무인 반납함에 책이 평소에 몇 배나 가득 차 있어요. 사서분들 뭐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신착 도서부터 문학, 철학, 경제, 역사 등 분야별로 제자리에 모두 꽂고 나면 그제야 한숨 돌릴 시간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데요. 중간중간 사서 선생님이 예약 도서 목록을 주시면 서가에서 찾아다 드리고 또 이용자들이 읽고 올려둔 책들을 제자리에 꽂아둡니다. 책의 위치를 묻는 분들에겐 안내도 해드리고 무인 대출기 이용이 서툰 분들께는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요. 늘 서가 정리를 하지만 이용자가 많다 보니 볼 때마다 책이 금방 들쑥날쑥해져요. 특히 문화 코너는 대출과 반납이 잦아서 틈틈이 정리해 주지 않으면 금방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책을 앞으로 끌어당겨 틈새 없이 가지런히 정리하는 작업이 늘 필요하죠. 정리하다 보면 엉뚱한 곳에 꽂혀있는 책도 발견하게 돼서 늘 맨눈으로 책을 제자리에 꽂아두는 일도 흔치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상 루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다 보니 간혹 예기치 않은 상황들도 생기는데요. 얼마 전엔 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종합자료실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하니까 밖으로 나가서 달래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기를 재우려다 실패하신 듯 보였어요. 여전히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음이 급해진 어머니는 서둘러 책을 골라 무인 대출기 앞에 섰죠. 그때였어요. 제 옆 테이블에서 책을 읽던 중년 남성분이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에이씨 하면서 기분 나쁜 티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벌떡 일어나서는 사서 데스크로 가셔서는
0: 아니 이런 조용한 도서관에 애기를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가서 주의 좀 주세요.
1: 하고는 휙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사서 선생님께서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시더니 그 아기 엄마 옆에 조용히 다가와 부드러운 말투로 물으셨어요. 대출 기계 이용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실까 지켜봤는데 참 지혜롭고 차분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책 대출하시는 동안 아기 잠깐 안아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저는 용기가 없어 지켜보고만 있었답니다. 아이 어머니는 금방 책을 빌려 나갔고 사서 선생님과 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네가 떠나가라 크게 온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잠깐 칭얼댄 건데 그걸 이해 못하시는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물론 공공도서관이니만큼 조용해야 하는 건 맞지만 때로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너무 작은 일에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이 말도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0: 큰일에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작은 일에는 자비심이면 충분하다.
1: 당당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되신다면 저처럼 도서관 봉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용자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봉사자의 시각에서는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서가에 꽂힌 책 한 권 한 권이 눈에 들어오고 도서관 내부의 온도와 공기, 채광까지 살피게 되면서 이 공간에 대한 애정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사람과 소통하기 좋아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제 성향과도 딱 맞는 봉사 자리예요. 당당히 여러분, 후덥지근한 요즘 날씨에 도서관에서 다들 부캉스 어떠신지요? 시원한 도서관으로 부캉스 한번 떠나보세요. 자원봉사자로 오신다면 더더욱 환영입니다. 가까운 공공도서관에 가시면 수많은 책은 물론이고 작가와의 만남 같은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가득할 거예요. 참 무더위 속에서 허탕치시면 안 되니까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과 빨간 날 잘 체크하시고요. 이번 여름 우리 가까운 도서관에서 만나요.
0: 어우 도서관 좋죠. 라고 말하면서 가본 지가 언젠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만.
1: 그러시구나.
0: 예.
1: 아 좋겠죠. 더위 피하는 것도 우선 좋고 집에 있으면 또 이 짜증도 나고 덥기 때문에 뭘 책을 읽으려고 그래도 금세 이렇게 잠이 오고 할 텐데
0: 맞아요.
1: 도서관에 가서 딱 정자하고 의자에 등을 딱 붙이고 읽으면 좀 잘 읽힐 것 같아요.
0: 네, 그 집중되는 분위기가 있죠.
1: 있죠. 그 네.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서 같이 집중하면 되겠죠.
0: 그리고 요새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빌리고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1: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0: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한유나님이 저도 사람의 일에 치일 때 도서관에 가서 책내음 맡으며 힘을 얻어요.
1: 아 좋다.
0: 아, 이 책내음.
1: 책내음.
0: 맞아 네. 좋죠.
1: 0735님 한 달에 두세 번 도서관 방문하는데요. 요즘은 예약도 되고 상호 대차.

0: 다른 도서관에 책을 빌려다 주는 서비스도 되고요. 도서관에 없는 필요한 책은 월 초에 신청해서 승인되면 처음으로 빌려볼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집 바로 뒤에 도서관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야, 멋지다. 0735님. 네.
1: 그렇군요. 도서관에 없는 책을 미리 신청하면
0: 네.
1: 야, 그게 또 구해지는군요.
0: 그렇죠.
1: 네.
0: 그렇겠죠. 근데 집 바로 뒤에 도서관. 괜찮은데요.
1: 그러니까 뭐 역세권이니 뭐 습세권이니 네. 이런 것
0: 습세권 이런데
1: 도세권.
0: 도서관 주변에 사시는 도색관. 아, 재밌는데요.
1: 네. 책을 접할 수 있는.
0: 여름 바캉스 대신에 도서관에 가서 여름을 즐기자. 북캉스. 네, 도색권이 아닌 곳에서도 찾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북캉스.
1: 그러네요. 네. 아, 이런 여름에 추리소설 한 권 참.
0: 아, 좋다.
1: 야, 재밌는다. 일단 재밌는 책부터 손에 잡히는 책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0: 또 정리 잘하는 분들은 또 자원봉사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여성시대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3: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4: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3: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4: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4: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0: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0: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0: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마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김금재님, 김금희님 두 분께는 홈카페 꾸러미가 가고요. 박정은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세 분께 다 종합 선물 세트가 갑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일간 여성시대 역대 여성시대 진행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0: 3번 서태지였습니다.
1: 네, 민주연님 정답 서태지. 제 별명이 민돼지예요. 민태지도 아니고 민돼지예요.
0: 민돼지? 유민상님 3번 서태지. 듣기만 하다 퀴즈는 처음 해봐요.
1: 정답
0: 우리가 아는 유민상 씨 아니겠죠?
1: 그러게요.
0: 네.
1: 성함이 똑같네. 자, 이렇게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새싹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새싹 문자로 8561님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방학이라 아빠 따라서 화물차 타고 아빠의 삶 체험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정답은 서태지입니다.
0: 야, 아빠의 화물차를 함께 타고 아빠의 하루는 어떠신지 체험을 하면서
1: 체험 삶의 현장.
0: 좋다.
1: 예.
0: 아빠도 든든하시겠어요. 그죠?
1: 네. 많은 걸 옆에서 배우고 또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죠. 아빠.
0: 8001 3번 서태지 MBC 라디오 문자 번호가 제 폰 뒷번호랑 같은데 한번 뽑아주시죠.
1: 야, 그러네. 우리가 샵 8001
0: 네,
1: 항상
0: 뽑혔어요.
1: 말씀드리는데
0: 네.
1: 그 번호를 쓰시는구나. 자, 이렇게 과일 주스 받으실 분들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러면 정답도 서태지인 김에 예, 서태지 씨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좋죠.
1: 서태지의 모아이.
0: 오, 가보고 싶어요.
1: 아, 이스터 섬에 있다는 그 석상.
0: 그 석상. 거대 석상.
1: 모아이 닮았다는 얘기도 종종 들었었는데.
0: 그래요?
1: 모아이 석상 같다고. 자, 3, 4부의 섬 이야기도 하니까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0시 5분에 보라 켜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

0: 세이.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4: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5: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0시 뉴스입니다. 어제 급락하며 7000선 아래로 내려온 코스피가 오늘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37.87포인트 0.56% 내린 6769.06으로 개장했다가 현재는 6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보다 2.2포인트 0.28% 내린 797.16으로 개장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1498원으로 1500원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 조치가 미국 동부 시각으로 14일 오후 4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5시에 재개됩니다. 중동에서의 군사작전을 총괄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해당 시점에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에 대한 봉쇄 재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데 대해 친한계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박정화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해 숙주 정치에 잘못 발을 담그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안쓰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지아 의원 역시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감정 섞인 목소리, 배제의 정치를 선언하는 목소리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한동훈 의원은 언제든지 들어온다고 했고 그런 토양을 만들려고 많은 의원들이 함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권을 경쟁 중인 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의 탈당 이력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탈당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가 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임기 4년이 남은 정권에서 대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 당권을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엇나간 뜬금없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호남에 살면서 당대표 사전선거 운동을 해왔고 연임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 800명을 각 지자체 후보로 내세웠다면서 철저히 선청후당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에 최대 120mm, 강원 내륙 충청, 전북은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 집 주변에 녹지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뜨거운 기운을 누그러뜨리고 폭우가 올 땐 빗물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녹지 공급에도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는 충분한 녹지가 조성되지만 비좁은 쪽방촌에는 나무를 심을 공간조차 마땅치 않죠. 이 때문에 같은 재해를 겪어도 빈곤층의 피해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녹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갈수록 무더워지는 세상이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모셨고
10: 잘 모셨어.
9: 어디로?
10: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9: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0: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9: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3: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4: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5: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입니다.
13: 우리 엄마 장계연 씨 지금 듣고 계세요?
15: 장계연 어머니 듣고 계시죠? 오늘 음성 편지는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16: 엄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엄마, 장자, 개자, 연자, 장계연 엄마, 너무도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맙다. 며칠 있으면 음력 6월 1일 엄마의 76번째 생일이 다가오네. 4년 전 이맘때 대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하면 1년, 안 하면 6개월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동안 그 힘든 항암만 100번을 넘게 맞아오면서 우리 곁에 있어줘서 너무나도 짠하고 고맙다. 그 아픈 와중에도 여성시대를 벗삼아 매일같이 듣고 있는 걸 알기에 여기를 통해서나마 내 마음을 전할게. 얼마 전 엄마가 이제 항암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겠다고 말했지만 엄마 뜻대로 해라고 말 못하겠더라. 항암을 안 하면 엄마가 우리 곁을 빨리 떠날 것 같다는 무서운 생각에 뭐가 정답인지 우리 욕심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라고 말 못했다. 엄마, 우리 지금껏 잘해왔듯이 힘들지만 항암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치료 잘 받아서 다음번 또 그 다음번 계속해서 우리랑 함께 생일을 보냈으면 좋겠다.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 우리 엄마.
15: 네, 최인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남겨주셨습니다.
17: 어머나 세상에, 어머님이 진짜 최강, 네, 최강 장계연 여사님이시네. 아니, 항암 주사를 100번을 넘게 맞아오시면서 이렇게 4년을 버티고 계시네.
15: 그 4년 전에 항암하면 1년, 안 하면 6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으셨는데,
17: 네,
15: 그래도 지금까지.
17: 와. 네.
15: 이제 76번째.

0: 생신에 맞이하시게 됩니다.
1: 네. 음성 남겨주신 최인님께는 수저 세트 챙겨드릴게요.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예쁜 수저 세트로 맛난 음식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0: 네. 너무 사소해서 행복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눈물 날 만큼 속상한데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까 봐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기쁨은 기쁘다. 속상하다. 왜 말을 못해.
1: 제대로 해서요. 제대로 해주세요.
0: 여기에 이제 파리의 연인 그.
1: 그렇죠. 그 예, 대사예요.
0: 박신양 씨인데.
1: 박신양 씨.
0: 기쁨은 기쁘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왜 말을 못해요.
1: 아, 좋아.
0: 행복은 나누면 두 배.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우리 당당이님들과 나누면. 야, 그러면 행복이 도대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슬픔도. 이거 나누면 사라지고 없겠다. 그렇죠? 속상한 일, 기쁜 일, 저희와 나누고 싶은 일 모두 열린사서함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다양한 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여성시대 3, 4부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유니베라, KB국민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 비드랩, 데이팩, 안터지는 맥스부탄, 롯데건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백조싱크, 음식물처리기 휴렉,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 만들기, 유성물산교역, 롯데렌탈, 노무법인 폐, 모빌코리아 윤활유와 함께합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여름 휴가 하면 떠오르는 풍경 역시 섬 아닐까요? 배를 타고 들어가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설렘.
8: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여성시대는 저마다의 사연과 매력을 간직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들을 찾아 떠납니다. 여성시대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7: 좋은 여행에는 든든한 가이드가 필수죠. 오늘도 모십니다. 자칭 타칭 섬남 섬의 매력을 제대로 파헤쳐 주실 분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과학소설가 곽재식 작가님 어서 오세요.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9: 아,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7: 네, 제가 안녕하세요, 왜 더듬었는지 모르시죠?
9: 네, 곽재식입니다. 네, 네.
7: 사이버라고 읽어야 되나 사이버라고 읽어야 되나. 아, 짜장면이 아, 맛있을까 자장면이 맛있을까. 아, 순간.
8: 아, 아니 네. 저희 그 상품 소개에도 사이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 매번 사이버 사이버 이렇게 아, 하셔가지고 그걸 들을 때마다 신경 쓰시는데 하필 여기 사이버대학교가 사이버. 나오네.
7: 숭실 사이버대학교.
8: 아, 사이버. 네.
7: 사이버. 사이버가 맞겠죠.
9: 저희 학교에서는 줄여서 숭싸라고 많이 하거든요.
7: 숭싸. 아, 숭싸. 아, 모든 걸 줄이네요. 네. 네.
8: 아 갑자기 그 이런 저 사이버냐 사이버냐 이러니까 예전 저희 그 여자 아나운서 선배님이 생각납니다.
7: 어떻게 예, 또.

0: 예전에는 그 복권 추첨 이런 거를 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딱 누르면은 진짜 이렇게 촉 화살 같은 게 나가가지고 네. 번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1: 그랬어요?
2: 소세요 뭐 이렇게 하면
0: 소세요 네. 근데 그때 네. 이제 네. 발사 해야 되는데 네. 아나운서처럼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발사 다들 너무 힘 빠지게 발사
2: 발사
0: 발사거든요 진짜 아, 그거는 근데 발사.
1: 발사 발사
0: 이게 사이시옷 괜히 쓰면은 이게 또 네, 표준어가 아닌 것 같으니까
2: 발사 발사
0: 예 네, 발사
1: 영 아니다.
2: 여름철에 그렇죠? 발 같은 걸 좀 사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나고
0: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네. 아니 우리 방수영님이 베개 옆에 두고 싶은 오르골 같은 존재 곽교수님
1: 세상에
0: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 화면을 좀 잘못 보고 오골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오골개였군요.
1: 오골개는 아니죠.
0: 그
1: 까만 옷을 입으셔서 네. 오골개라고 하시나?
2: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가.
0: 오르골 네. 같은. 오골. 아 근데 저는
1: 오르골 같아요?
0: 고민형 같아.
1: 그래 고민형 같아요.
0: 예, 베개 옆에 두고 싶은 고민형 같은.
1: 맞아요.
2: 오르골 좀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소리 내면서. 네.
0: 좋습니다. 우리 오르골남, 섬남, 예,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섬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곽 작가님 숨 넘어갈까봐 걱정한 분들 예. 많으셨어요.
1: 네. 너무 술술술술 풀어져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에 그 속도에 사람들이 정말 야. 그러다가 숨은 언제 쉬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0: 그게 또 트레이드 마크시기도 하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2: 지금 이미 좀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1: 그래요.
2: 이미 조금씩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0: 요새 그 네. 배우 윤경호 씨가 네. 워낙에 저 투머치 토커로 네. 네. 유명하신데 거의 비슷하신 네. 느낌이에요.
2: 윤경호 선생님 얘기 안 하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점점 초조해지고
1: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 자, 알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재밌는 섬 이야기. 오늘은 서해에 있는 섬 이 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남해는 그 다음 주에 가고요. 자, 오늘은 그 섬에 가고 싶다. 서해 쪽 섬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곳 다시 가보고 싶은 섬 추천해 주세요.
1: 네, 문자는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컵빙수를 드리겠습니다.
0: 이거 어떡하죠? 작가님 저희 게시판으로 주신 사연부터 소개를 좀 해드려야 돼서
2: 아니요 아니, 하시죠 하시죠
0: 조금 더 쉬고 계셔야
2: 될 것 같습니다. 네.
1: 자 신혼여행으로 갔던 섬 이야기를 보내주신 유수경님 죄송합니다. 스무 해 전 저는 가진 것보다 빚이 더 많던 새색시였어요. 남편과 저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결혼식도 가장 저렴한 시간대에 올렸고 신혼집도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친구들은 제주도나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우리는 경비를 아끼기 위해 서해의 작은 섬 이작도를 선택했죠. 결혼식 다음날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탔습니다.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 했고 저는 당신이랑 가는 건데 어디든 좋다고 했지만 사실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대이작도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푸른 바다와 작은 풀 아니라 불리는 해변, 소량기 가득한 소나무 숲까지 섬은 참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신혼여행 왔다는 말에 마을 어르신들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3: 잘 왔네. 여기서 지내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1: 다음날 새벽 민박집 할머니를 따라가 보니 썰물과 함께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사이의 거대한 모래섬 풀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다가 잠시 숨겨두었던 비밀을 보여주는 것 같아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돈 한 푼 더 들지 않았지만 그 풍경은 어떤 관광지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민박집 할머니의 추천으로 자전거를 빌려 섬을 돌다가 언덕에서 남편은 진땀을 흘렸고 체인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어르신이 금세 고쳐주시며
3: 신혼이라 힘이 안 나는 모양이네.
1: 웃으셔서 모두 함께 한바탕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회를 먹으려다 가진 돈을 계산해보고 조용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숙소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민박집 할머니가 꽃게탕을 끓여 가져오셨습니다.
3: 젊은 사람들 저녁 먹었어? 신혼인데 뭘 그렇게 아껴?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미안했는지 괜히 밥만 열심히 먹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3: 신랑이 사람은 참 좋네.
1: 밤이 되고 우리는 방파제를 따라 걸었습니다. 멀리 소이작도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다 위에는 달빛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0: 여보, 미안해.
1: 뭐가?
0: 아니, 남들은 좋은 데 가는데 나는 당신을 여기 데려왔잖아.
1: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여행 마지막 날 할머니는 삶은 달걀과 주먹밥, 밴댕이 조림까지 싸주셨고 주민들은 선착장까지 나와 배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20년 후 결혼기념일에 우린 다시 이작도를 찾았습니다. 작은 풀한 해변도 풀뚱도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민박집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펼치니 풀뚱 앞에서 웃고 있는 우리 부부와 선착장에서 환하게 웃으시던 할머니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선택했던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정은 어떤 해외여행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도 가장 행복했던 여행을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대이작도와 소이작도가 마주보던 그 섬이요. 형편 때문에 선택했던 이작도가 우리 부부에게는 평생 가장 값비싼 추억을 선물한 섬으로 남았습니다.
0: 와, 사연만 들어도 정말 좋습니다. 그죠? 예, 서해의 이작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거기 계신 우리 주민분들의 정도 네. 느껴지는
1: 그렇죠? 네,
0: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작도는 대이작도랑 소이작도가 있잖아요. 그죠, 작가님?
2: 네, 가까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섬이죠.
0: 예.
2: 아주 저는 좋은 여행지로 선택해서 잘 가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갈 만한 섬이라고 하면 특히 신혼여행으로 수도권에서 갈 만한 섬이라고 하면 이작도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작도는 요즘 20세기 들어와서는 뭘로 제일 유명하냐라고 한다면 그 이제 가수 이미자 선생님의 예. 슈퍼메가 히트곡 중에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2: 거기 배경이 됐죠. 당화 피고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이제 영화가 유행하면서 굉장히 이제 유행했던 예, 그런 곡으로 예. 1967년도에 영화가 나오면서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인데 그게 극중의 배경상으로는 좀 남해안 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섬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촬영은 이작도에서 촬영을 대부분 했었거든요.
1: 예.
2: 이작도에 가보면 그 뭐 영화 관련된 이런 뭐 기념물 같은 것도 좀 있고 실제로 해당화가 이작도에도 좀 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60년대 후반에 크게 히트했던 노래 또 영화의 배경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신혼여행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좀 좋았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1: 자, 그래요. 풀뚱이라는 것도 궁금해요.
0: 아,
1: 이게
0: 풀뚱.
1: 썰물 때만 보이는 모래섬을 얘기하는 거죠?
2: 그렇습니다. 이제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재미난 지형이 나타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이작도, 대이작도가 아마도 먼 옛날에는 하나의 섬이었을 것 같아요.
1: 아. 네,
2: 그런데 이제 그게 바다의 물에 좀 잠기면서 두 개의 섬으로 분리가 되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은 이제 뭐 물에 가라앉았으니까 더 이상 뭐 나무나 뭐 꽃이 피지는 못할 테니까 모래 더미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모래 이 등이 드러나는 그런 아. 곳이 이제 만들어졌죠.
0: 물이 좀 빠지면은 진짜 이렇게 모래섬 같은 게 이렇게 쑥
2: 그렇죠.
0: 보이는 거죠.
2: 네.
0: 아. 예.
1: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2: 크기는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뭐 딱 볼만한 정도.
0: 예, 제가 그 정도. 가봤었거든요.
2: 아, 그러시군요.
0: 네네네. 예. 실제로 그냥 정말 그 축구장 크기 정도.
2: 예.
0: 근데 이게 물에 빠지는 정도에 따라서 더 길게 이렇게 확 드러나기도 예. 하고.
1: 오, 그래요.
0: 네네. 신기하더라고. 그냥 밟는 내내 그냥 이렇게 젖어 있는 모래를 이렇게 쭉 또 밟는 느낌.
1: 아.
2: 네. 이제 아까 선말 선생님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좀 재밌는 게
0: 네.
2: 아, 이게 조금 이상한 얘기인데 저는 이 신혼여행을 가기에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섬마을 선생님 이제 노래 제목은 섬마을 선생님인데 영화는 섬마을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0: 네,
1: 선생.
2: 네. 네. 네. 근데 섬마을 선생 그 영화를 보면 영화 이제 문희 선생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신 영화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문희 선생님이 이제 섬마을 주민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사랑을 꽃피우는 듯이 하다가 원래 약혼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문희하고는 이별을 하고 서울로 돌아간다 이런
0: 아,
2: 내용이거든요.
0: 네.
1: 네.
2: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는 좀 슬픈 내용이지만. 뭐 결혼 생활을 단단하게 어떤 유혹에서도 잘 다지자라는 의미로 가기에는 저는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0: 예.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 문희가 유혹을 해도 결혼은 깨지지 않는다. 뭐 그런 예. 거를 생각하기에 좋지 않느냐.
0: 아, 결혼할 배우자 입장에서는
2: 그렇지 않을까요?
0: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진짜 촬영지라고 이렇게 건물이랑 있고 이렇게 영화에 나왔던 그런 사진들도 이렇게
1: 그래요?
0: 네. 네. 촬영지에 이렇게 있는 것들 있더라고요.
2: 그리고 저기 해당화가 이제 영화 속에서도 그리고 노래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해당화가 이제 장미 속으로 분류되는 장미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식물이거든요. 근데 해당화가 뭐 이 작도에도 핍니다만 그 서해안의 바닷가 쪽에 좀 많이 피는 편이에요. 아하. 이런 모래바람 척박한 땅 이런 데 좀 강한 편이라 가지고 그런데 해당화가 우리나라 주변에 밖에 안 나오는 꽃입니다.
1: 아, 그래요?
2: 우리나라, 중국, 일본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흔한 편인데 세계적으로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장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유럽 이런 쪽에서는 장미 관련된 산업이 되게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해당화 연구하러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과학기술이 더 빨리 발달해서 장미 원예 산업 이런 게 우리나라에 성장했다면 지금의 장미가 갖고 있는 위치를 해당화가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아름답고 귀한 식물인데 우리가 사실 좀 가치를 모르고 지나가는 꽃이기도 하죠.
0: 그게 이 작도에 이제 피는 거예요?
2: 그렇습니다.
0: 예, 8경에 필까요 그런 게?
2: 요즘 필 때예요.
0: 요즘 필 때.
2: 예, 보통 5월에서 7월 정도 사이에 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시죠. 해당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해당화를 잘 품종을 개량해서 전 세계 유행을 시켰다 사랑의 상징으로 이러면 비 오는 수요일에 뭐 빨간 장미를 대신에 빨간 해당화를 뭐 이런 게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수도 있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백만송이 해당화를
2: 그런 것도 있겠네요.
1: 호적수가 나타났다. 서로 노래를 한 구절씩 하시면서
0: 아 미니로 노미자님도 사연 주셨습니다. 이작도를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올여름 사람에 치였다면 서해 이작도로 떠나보세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고운 모래사장 붉게 물든 노을은 지친 마음까지 씻어줍니다. 북적이는 휴가 대신 오래 기억될 쉼이 필요하다면 이작도가 올여름 가장 큰 선물이 되어줄 거예요.
1: 네.
0: 맞죠. 서해니까.
1: 네. 그렇죠.
0: 일몰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있죠.
1: 네. 1324님이 왜 이작도란 이름이 붙었을까요?
2: 이게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작 두 개의 글자가 다 쉬운 글자고 보통 뜻보다는 음으로 많이 나타내는 그런 글자거든요.
0: 네,
2: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작 비슷한 발음이 있었는데 그게 한문으로 굳어져서 이작도가 되지 않았을까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섬이 약간 이 짝에 있어서 이작도라고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1: 이짝 저짝 이작도 저작도
2: 이짝이 있잖요. 이작도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한편으로 되게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작도가 아까도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만 서해안에 있어가지고 또 인천에 소속돼 있는 섬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멀지가 않으면서도
1: 그렇죠.
2: 또 약간은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가깝지는 않거든요. 뭐 배 타고 한 1시간 40분 뭐 이 정도 가야 되는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 정도 되는 섬이에요. 섬처럼 배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가려면 갈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여기에 해적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해적섬, 해적도라고 불렀는데 해적도, 해적도 하다 보니까 이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요즘 평화로운 섬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게 말이 좀 변해가지고 이작도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설도 꽤 많이 퍼져 있습니다.
0: 또 역시 설로 존재하죠.
1: 자, 서해에는 다양한 섬들이 있을 텐데 당당이님이 또 추천해 오셨습니다. 곽 작가님께서 읽어주시죠.
2: 대부도에도 해솔길 등등 예쁜 곳이 많습니다. 백길이 열리는 것도 재밌어요. 우연히 갔다가 백길 열리는 게 신기해서 한 번 더 보려고 1박 2일 머물렀던 추억이 있습니다. 맛집, 예쁜 카페도 많으니까 꼭 가보셔요.
0: 라고 7530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백길이 열리는 곳.
1: 대부도.
0: 이게 또 밀물, 썰물이 확실하니까 서해에서 그렇죠. 볼 수 있는 특징이겠죠. 그죠?
2: 우리나라 서해는 세계적으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편이고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지형에서만 자라는 독특한 그런 동식물 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사실은 귀한 겁니다.
0: 네.
2: 인천의 그 영종도에 국제공항 간다고 다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갯벌 쪽에 가끔 이렇게 빨갛게 무슨 식물 같은 게 이렇게 막 쭉 피는 뭐 그런 거 보신 적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뭐 칠면초 이런 그런 갯벌 흙에서만 자라나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의외로 그런 식물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피는 거를 볼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1: 네.
2: 그런데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는 그런 걸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참 매력이고요.
0: 예.
2: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서해는 워낙에 수심이 얕다 보니까 옛날에 빙하기 시대 이럴 때는 바닷물 수위가 지금보다 좀 작았기 때문에
0: 정말 죄송한데 예. 네. 아, 또 토크에 지금 엔진이 그렇군요. 시동이 걸렸는데
2: 그렇군요.
0: 광고 듣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2: 그렇군요.
0: 잠깐만 좀 네. 일시정지.
2: 그렇군요.
0: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3: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소리로만 들어도 좋다. 잠시라도 더위 잊으시라고 마련했습니다.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이야기 숭실 사이버대 곽재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의 특징을 이제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그죠?
1: 네. 예. 그 옛날에 살던 지금은 멸종된 동물 중에 왜 털긴 코끼리처럼 생긴 매머드라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2: 네네. 네.
1: 그 매머드의 화석이 우리나라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상왕등도라고 하는 서해안에 있는 섬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2: 와.
1: 왜 매머드 이빨이 발견됐는데 왜 매머드 이빨이 서해안에 있는 섬에 어선이 바다 밑에 있는 걸 건져내가지고 발견이 됐어요? 왜 바다 밑에 매머드 이빨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0: 그러게요.
1: 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머드가 수영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이빨이 거기서 빠졌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0: 그때는 바다가 아니었나?
1: 그렇죠. 서해안이 수심이 낮다 보니까 빙하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짧게 보면 4천년 전, 6천년 전, 길게 보면 15,000년 전에는 물이 쭉 빠졌어가지고 서해안이 다 육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그냥 직행으로 다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온통 서해안 육지인 적이 있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형상의 생태상의 특징이 지질상의 특징이 서해안 섬들에 잘 보인다는 것도 참 독특하고 재미난 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애국가 노래 가사를 참 잘 지었죠. 애국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2: 동해물과 백두산.
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지 마르고 닳도록이잖아요.
2: 네.
1: 그 동해가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한 걸 잘한 거죠. 왜냐하면 서해는 한번 마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해를 짚은 게 참 애국가 잘 지은 거죠. 이게 과학적인 걸 알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0: 야, 그러게요. 네,
1: 그렇습니다.
0: 자문을 구했나 봐요.
1: 네. 예, 예. 서해안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0: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2: 네.
0: 이 서해는 어디까지를 서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남해랑 이렇게 겹쳐있잖아요. 그렇죠.
2: 그렇죠? 서해, 남해, 동해 가르는 기준.
1: 아,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0: 네.
1: 일단 쉬운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흔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서해안 뭐 먼바다에서 파도가 몇 미터 이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기상청에서 이야기할 때는 땅끝 마을의 그 땅끝 지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0: 땅끝 마을.
1: 땅끝 마을. 땅끝 마을이 그냥 땅 제일 끝에 있어서 땅끝인가?
0: 그 해남의 땅끝 마을.
2: 벌교,
1: 해남에. 전라남 해남에.
2: 해남에.
1: 예, 거기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쪽이라서 그냥 땅끝인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동 남해 서해를 그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점도 땅끝 마을의 제일 끝점이에요.
0: 네.
1: 그래서 거기를 돌아가 가지고 서쪽

0: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특이한 게 서해하고 남해라는 게 이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양수산부 기준상에서는 없습니다. 아, 이런 거 아셨나요?
1: 몰랐죠.
0: 네, 서해, 남해, 동해로 구분을 안 하고요.
1: 네.
0: 서해가 있고 서남해역이 있고 대한해협이 있고 그다음에 동해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를 네 개로 나눠가지고 서쪽하고 남쪽 동쪽 이쪽 귀퉁이 돌아가는 부분 있죠. 그거를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는 그 선을 따라서 두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남해와 서해를 딱 칼처럼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귀퉁이 부분을 같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아~
0: 네, 그래서 바다가 세 개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예,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네 개로 예, 네 개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그렇군요. 알수록 재미있고 신기하네요. 자, 당당이님들이 주신 사연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남양주로 가보겠습니다. 정선민님이 주셨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맛밤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부터 생소한 이 섬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1980년대 중반으로 과거 여행을 떠나봅니다. 당시 7살이던 저는 이른 아침부터 피서를 가자는 엄마 손에 이끌려 잠도 덜 깬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버스를 갈아탔는데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라 천장에 난 문까지 전부 열어둔 버스 안은 후텁지근 열기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아빠가 어깨에 맨 가방 안에는 텐트와 먹거리, 수돗물을 담은 음료수 유리병이 들어있었죠. 도로가 비포장이라 버스가 코너를 돌며 덜컹거릴 때마다 승객들이 한쪽으로 쏠렸고 그때마다 아빠의 가방 속에서 유리병들이 부딪히며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근데 재밌었던 건 버스 안에 있던 아빠들 가방에서 똑같이 다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버스가 한쪽으로 쏠리면 승객들은 오 소리를 내고 덩치 큰 아빠들 몸에서는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나는 게 어린 마음에 어찌나 웃기던지요. 아빠들이 거대한 유리병이 된 것만 같았거든요.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목적지에서 사람들은 바지를 걷어올리고 징검다리를 건넜습니다. 장마철이라 불어난 강을 건너자 희한한 곳이 눈에 들어왔는데 가장자리엔 강물이 흐르고 땅 위엔 나무와 풀, 물웅덩이까지 있는 게 마냥 신기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2: 밤섬. 밤나무가 많아서 밤섬이란다.
1: 섬? 제주도, 울릉도, 독도 같은 섬 말이야?
2: 응, 거기는 바다고 여기는 강이야.
1: 이상하다. 그럼 여기도 밤도라고 해야지.
3: 여전히 엄마 등에 엎여있던 동생이 제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말했습니다.
2: 읽어주세요, 곽 선생님.
4: 밤 내가 좋아하는 밤이 많아. 그럼 맛밤도네. 맛있는 밤이 나니까 맛밤도.
3: 동생의 엉뚱하고 귀여운 말에 우리는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우리만의 맛밤도라 부르자 했죠. 그곳은 한강 한가운데 있는 경기도 남양주의 밤섬이었습니다. 아빠가 텐트를 치자마자 우린 쪼르르 들어가 손전등으로 그림자 놀이를 하다 잠이 들었어요. 코끝을 스치는 맛있는 냄새에 깨어보니 엄마는 밥을 짓고 아빠는 고기를 굽고 계셨죠.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 아빠는 저녁 찬거리를 마련하자며 일명 족대라는 그물을 들고 물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2: 잡았다!
3: 아빠의 다급한 외침에 달려갔는데 순간 저와 동생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자지러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검은 뱀은 처음 봤거든요. 소스라치게 놀란 우리를 보며 이웃집 아저씨가 뻘쭘하게 말했습니다.
2: 얘들아, 이건 뱀이 아니고 가물치라는 생선이야. 그냥 덩치 큰 까만 물고기야.
4: 거짓말, 어떻게 저게 물고기야?
3: 눈물 콧물 쏟아내는 동생을 달래려 엄마는 가물치가 아기 엄마들에게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셨고 그 말에 동생은
4: 그럼 엄마도 우리 낳고 뱀 먹었어?
3: 라며 더더더 울었더랬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다시 시작된 물고기 몰이 끝에 아빠의 족대 안으로 손가락 두 마디만한 자잘한 물고기들이 잔뜩 걸려들었습니다. 그걸 깨끗이 손질해서 라면에 넣고 끓였더니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최고의 민물 매운탕 라면이 완성됐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섬을 나갈 때 동생은 제 팔짱을 꼭 낀 채 걸었습니다. 평소 TV에서 보던 바다 거북을 좋아하던 동생은
4: 여기서 거북이를 만나면 악수할 거야.
1: 라며 고집을 부려.

0: 그렇습니다. 여긴 바다가 아니라 강이야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죠. 결국 그날 저는 설명하다 피곤함이 잔뜩 묻어난 얼굴로, 동생은 바다 거북과의 만남을 잔뜩 기대하는 설레는 얼굴로, 극과 극의 전혀 다른 표정으로 찍힌 가족 사진이 여전히 앨범에 남아 있습니다. 동생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바다 거북은 만날 수 없었지만 맛밤도라는 이름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준 그곳 남양주의 밤섬은 여전히 저희 가족에게 최고의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와, 아주 정겨운 추억이시네. 배 타고 가는 섬이 아니라 버스 타고 가서는 찰박찰박 바지 걷고 걸어 들어간 밤섬.
0: 그러게요.
1: 어린 시절에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네. 근데 한강 이 여의도 쪽에서도 보면은 밤섬이 보이잖아요. 거기 아니고 남양주 밤섬이네요. 어디가 원조일까요?
2: 한강에 있는 그,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이는 밤섬은 이제 밤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밤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네. 남양주에 있는 밤섬은 남양주에 지금도 꽤 있습니다만 뭐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밤나무를 좀 많이 심어가지고 밤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밤나무가 많이 있는 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밤섬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근데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 한강에 있는 밤섬 기록이 더 오래된 편이기 때문에 원조를 따진다면 이쪽이 조금 원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예, 들긴 하지만 서울 쪽이 조금 원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968년에 서울에 있는 밤섬은 폭파해가지고 한번 없앤 적이 있거든요.
1: 네네, 그때 얘기하셨죠.
2: 그러니까 그거 없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남양주가 그때는 유일한 밤섬이지 않았을까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남양주도 나름대로 또 원조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뿌리가 좀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2: 하나 좀 이상한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0: 뭐요?
2: 이제 남양주 하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공장이 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1: 네.
2: 거기에 한 50년째 지금 거의 운영되고 있는 공장이
1: 그래요?
2: 있는데
1: 네.
2: 이제 우리가 아이스크림 옛날부터 나오던 아이스크림 중에 이제 밥맛 나는 아이스크림 유명한 게 있잖아요.
1: 네, 있어요. 예, 예.
2: 그게 그 남양주 공장에 있는 회사의 경쟁사 아이스크림이었어요.
1: 아하.
2: 그래서 조금 애매했거든요.
0: 예.
2: 그런데 2020년도에 두 회사 합병을 했습니다.
1: 오.
2: 그래서 지금 이제 남양주와 그 밤맛 나는 아이스크림 연고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저는 이제 남양주에 방문을 하시면 혹은 밤섬에 방문을 하시면 그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남양주하고 인연이 깊은 아이스크림이다라고 하시면서 남양주 밤맛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밤맛 나는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셔도 여름철에 괜찮다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1: 네. 네.
0: 오랜 기간 사랑받는 건 이유가 있어. 너무 맛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밥밤 그거잖아요.
1: 네. 네.
2: 예. 아, 남양주 지역 약간 향토 음식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1: 향토 음식.
0: 그 아이스크림이요? 네. 공장이 거기 있으니까.
2: 좀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0: 네.
2: 그렇습니다.
0: 신기한. 아 근데 저도 그렇게 긴 뭐 까만 뱀처럼 나왔다고 가물치가.
1: 네네.
0: 그럼 저도 울었을 것 같아요.
1: 징그럽게 근데, 생겨서.
0: 네. 이게 가물치가 강에 사는 건가 봐요. 뱀처럼 생겼나?
2: 네, 강에 살고요. 까만색으로 생겨서 이제 까마타, 까만 물고기, 까만치 하다가 이제 가물치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1: 아우 무섭게는 생겼다.
2: 네, 영어에서는 정말로 저게 뱀 같은 상이다라고 해서 스네이크 피쉬 이런 식으로도 지금 부르고 있고.
1: 네.
2: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 뱀이 나이가 많이 들면 물고기로 변신하는데 그게 가물치다 이런 전설이 좀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2: 워낙에 생명력이 강한 그런 물고기라 가지고
1: 그렇죠.
2: 요즘에는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가물치가 평소에 안 사는 동네로 우리나라 가물치가 좀 유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는 막 우리나라에 베스나 황소개구리 이런 거 들어와 가지고
1: 예.
2: 생태계에 혼란이 생겼듯이
1: 예.
2: 그런 나라에서는 한국에 가물치가 건너가는 바람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요즘에는 좀 나올 정도로 아주 생명력이 강한 그런 물고기죠.
1: 네, 바다 거북이 보고 싶어했던 동생 마음도 너무 귀여워요. 그렇잖아요.
0: 강으로 놀러 갔는데 섬이라니까 그냥.
2: 그러니까요.
0: 네. 이 바다에 있는 섬 그리고 또 강에 있는 섬 이게 쉽게 구별할 방법이 아이들도 있을까요?
2: 네. 제일 쉽게 그 섬에 딱 방문했을 때 느껴지는 특징은 뭐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강에 있는 섬은 대체로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떠내려온 것이 쌓여가지고 생긴 섬이거든요.
1: 토사가 쌓였어요.
2: 네, 맞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뭐 가게 된 여의도나 이런 데처럼 보통 이렇게 땅이 평평합니다. 계속해서 내려온 게 쌓여가지고 생긴 섬이니까 그래서 평평하고 땅이 좀 비옥하거나 약간 모래 같은 느낌 이런 게 좀 많이 나면
1: 네.
2: 대체로 좀 강에 있는 섬이고요. 바다에 있는 섬은 아까 서해안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산봉우리 언덕배기 이런 데였는데 15,000년 전부터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섬이 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산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산지 같은 바위로 된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게 우리나라 강에 바다에 있는 섬의 좀 특징이죠. 그래서 예. 그게 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눈에 잘 띄는 점입니다.
0: 네, 아니면 뭐 물을 찍어 먹어봐야지.
2: 네, 뭐 그것도 방법이죠.

0: 싱거우면 강이다. 네. 네.
1: 자, 실시간으로 추천해 주신 섬도 살펴보겠습니다. 7753님, 저는 백령도 추천합니다. 2016년에 친구들이랑 다녀왔어요. 친구의 친구가 그곳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서 운전도 해주고 숙소 제공도 해줘서 즐거운 여행을 하고 왔어요. 비행기가 이륙 착륙할 수 있는 사곳 해변의 검은 모래 평야, 콩알만한 자갈이 널린 콩돌 해변, 심청각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두무진 해상관광 등 천혜의 자연을 품은 보물섬 백령도 다시 가보고 싶어요.
0: 저도 가보고 싶은 섬 중에 하나예요.
1: 맞아, 네. 말씀하셨죠.
0: 네네. 네.
1: 콩돌 해변 너무 귀엽다.
0: 그렇죠?
2: 백령도는 요즘은 좀 이렇게 군사 기지화 된 데가 많아가지고 네. 예전보다는 조금 가기가,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게 조선시대 이럴 때보다는 조금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게 조금 어려워진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평화가 찾아와서 개발이 잘 되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난 전설 같은 게 많은 곳입니다.
0: 네.
2: 고려를 건국한 고려 태조 왕건 있잖아요.
1: 예.
2: 근데 고려 태조 왕건의 할머니가 사실은 정체가 용이었다라는 그런 희한한 이상한 전설이 고려시대는 정말 유행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2: 용궁에 용왕님이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왕건의 할머니였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요. 왕건의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서해안을 드나드는 그런 상인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백령도 근처에 있는 섬에 내려가지고 갈 곳이 없었을 때 우연히 어떤 처자를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고 모험 끝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용궁의 용왕님의 딸인 왕건의 할머니였다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고려의 임금님들은 항상 용왕의 용의 자손이기 때문에 몸 어딘가에 비늘 같은 흔적이 하나 정도 있다. 용비늘 같은 흔적이 하나 정도 있다라는 그런 전설도 고려시대에는 사람들 사이에 꽤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0: 아,
2: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유행하면 나중에 이제 좀 백령도 가면 좀 이렇게 용비늘 모양으로 뭐 해나 뭐 이런 거 바디 페인팅 뭐 이런 거 좀 하고 뭐 이런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0: 좋아요, 좋아요.
2: 네, 평화가 찾아와서 좀 더 많이 개발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죠.
0: 저는 그 모래밭, 모래사장 그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2: 네네.
0: 그곳을 좀 발 디뎌보고 싶어요.
1: 아. 사고 태변의 검은 모래 평야요.
2: 예. 네, 까맣게. 예. 희한한 곳이죠. 예.
1: 그러네, 진짜 시커멓네요.
2: 네.
1: 이야, 특이하다. 백령도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셨고요.
0: 2315님 거 읽어주세요.
2: 전 군 생활을 목표에서 했습니다. 혹한기 훈련은 아페도에서 진행했는데요. 지금은 다리가 생겨서 아무 때나 갈 수 있지만 그때는 북항에서 철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군 차량이 철선을 타면 옆에 있는 차량은 긴장을 많이 했죠. 호빵 차량은 특히 위치 이동이라는 명목으로 군인들의 타겟이 됐거든요. 아페도에는 신추라는 곳이 있는데 가을에 귀신이 나오는 전설로 상병들에겐 잠 못 자는 곳이었습니다. 작년에 아페도에 다시 다녀왔는데 다리가 생겨서 멋진 풍경의 육지가 되었더군요. 특히 천사대교가 압권입니다. 1박 여행으로 최고입니다.
0: 오호.
1: 아페도.
0: 아페도.
2: 네. 아페도는 사실은 여기는 정말 우리나라 해적 전설의 본고장이라고 할 만한 그런 네. 곳입니다. 삼국시대 말기에, 신라시대 말기의 역사 기록을 보면 능창이라는 아주 유명한 해적이 있었는데요. 바다에서 워낙 싸움을 잘하고 수영도 잘해가지고 수달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했던 네, 그런 해적이거든요. 근데 역사 기록상에서 이 사람이 그냥 해적일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해적을 끌어모아가지고 아페도를 근거로 해서 좀 이렇게 존경을 받는 해적 왕 중에 해적 왕인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태조 왕건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꺾이면서 고려태조 왕건이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해적과 관련된 어떤 그런 섬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앞에도 저는 추천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1: 야, 서해에는 진짜 해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 그렇습니다.
1: 해적 네.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네.
2: 아, 동물 같은 거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앞에도에.
1: 왠지.
2: 해적이 그렇게 많았다니까.
1: 그러니까.
2: 아.
1: 예, 보물 어디 저 바다에 또 깊숙이 또 숨겨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자,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하는 여성시대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이렇게 시원한 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곽재식 작가님과 2주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 정말 감사했고요. 근데 오늘 시간 잠깐이라도 괜찮으시면 저희 행운번호 추첨해야 되거든요.
0: 아, 네. 좋죠.
1: 예, 혹시 그 직접 해주실 수
2: 있어요? 아, 좋죠. 제가 뽑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1: 아, 그러세요? 네. 용 두 개만 뽑아주시면
2: 아니, 뽑겠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00만 원 상당의 행운 선물 꾸러미 받으실 분 광고 후에 추첨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죠.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7: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8: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7: 노라이벌 랜드마크
8: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9: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0: 영월이래요.
9: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0: 영월이래요.
9: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0: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9: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레기.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0: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0: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0: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 네, 여성시대에서 드리는 100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오늘은 곽재식 작가님이 뽑아주시겠습니다.
0: 자, 행운 숫자 두 자리 숫자를 뽑아주실 텐데 어떤 자리부터 뽑으시겠습니까? 10의 자리?
3: 10의 자리 숫자부터 뽑겠습니다.
0: 네네.
1: 10의 자리부터요.
0: 자, 자, 하나 집으시고.
3: 2가 나왔고요.
0: 예. 네, 20. 그 다음에 뭘까요? 10의 자리는 2.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3: 1의 자리는 1이 나왔습니다. 21이 나왔습니다.
0: 21번. 자, 오늘의 21번. 행운 숫자입니다.
1: 네.
0: 자, 21번 주신 여러분들 중에 한 분께 무작위로 한 분 골라서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자, 21번 행운 숫자 주신 분 전화기 좀 잘 봐주시고요.
1: 자, 전화 받고. 네.
0: 여보세요. 여성시대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행운번호.
1: 네. 행운번호 몇 번 보내셨죠?
4: 21번이에요.
1: 21번 축하드립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1: 네,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누구세요?
4: 네, 논산에 살고 있는 김용입니다.
0: 네.
1: 논산의 김용님.
0: 우시는 거예요? 설마?
4: 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1: 그러니까. 그렇죠. 아, 예. 네.
0: 곽재식 작가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아, 인사
4: 감사합니다.
0: 나누시고요. 네네.
1: 예. 두 분 인사 좀 나누시죠, 작가님.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4: 아, 작가님.
3: 축하드립니다.
4: 예. 아,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많이 나온 것도 제가 잘 듣고 있었습니다.
0: 네. 네. 네. 예.
1: 아, 논산에서 우리 김용님. 예. 아니, 이 21번 주셨는데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 그냥 일하다가 생각나는 숫자, 그냥 그게 딱 떠올라서 그냥 보냈어요.
0: 그러셨구나.
1: 휴대폰 번호도 아니고 내 차량 번호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0: 그냥 떠오르는 번호. 가끔 예. 이런 분이 계셨잖아. 그냥 떠올라서.
1: 예.
0: 예.
1: 아, 여성시대 항상 함께해 주시나요?
4: 아, 저는 새벽 5시부터 계속 MBC 라디오 계속 고정해 놓고.
0: 아, 그러시구나.
4: 일을 들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그러시군요. 지금도 일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4: 아, 예.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어요.
1: 아, 네, 네. 이 순간 떠오르시는 사람
0: 누구실까요?
4: 없는데요.
0: 어머나. 아니, 왜 혼자 사셔요?
1: 없을 수 있어. 김용 화이팅!
0: 예. 자, 명품 구두에서 스니커스 교환권, 또 냄비 세트에 수저 세트, 잡곡 세트에 액젓 세트까지 살림의 보탬이 되는 네. 100만 원 상당의 꾸러미가 가게 되겠습니다.
1: 네, 앞으로도 여성시대와 쭉 함께해 주세요.
0: 고맙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곽 작가님도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다양한 볼거리가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선수들의 유니폼을 구경하는 재미죠.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은 오른팔 소매에 공식 엠블럼 패치를 달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롭게 생긴 것이 바로 데뷔 패치입니다. 금빛 월드컵 로고와 함께 데뷔라고 새겨진 이 패치는 월드컵 본선에 처음 출전한 선수만 데뷔 전 단 한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처음을 기억하는 마음.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도 결과가 전부는 아닌 것 같죠?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6일 오후 9시, 우리 시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렇게 전했지만 연설의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대응이 연설의 주요 내용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현지 시간 14일 국영 유조선 두 척이 오만 영해내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중 이란의 순항미사일 두 발의 표적이 됐다면서 인도인 선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노골적인 공격은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라면서 이란을 규탄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도 13일 오후 오만 카라트 북동쪽으로 약 74km 지점에서 유조선 한 척이 불상에 발사체를 맞았다는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를 동원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브하 국제공항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대변인은 현지 시간 13일 TV로 방영된 성명을 통해 사나 국제공항에 대한 사우디 측의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각 항공사는 이번 영공 통과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수도 사나 국제공항을 타격했다면서 사우디아와의 휴전 종료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티와 맞서는 예멘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후티가 이란 항공기에 착륙을 강행하려 해 자신들이 공습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메인주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ICE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이민자 권리단체는 회원 중 한 명이 ICE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사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ICE 요원의 차량 검문 과정 중 멕시코 국적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지 6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집으로 불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10대 후반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그제 저녁 8시 반쯤 관악구에 있는 주택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가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안에 있던 남성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유혜란 선수가 여자 골프 세계 랭킹 3위로 올라섰습니다. 유혜란은 오늘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8.06점을 받아 지난주

0: 7위에서 4계단 오른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3위였던 김효주는 4위로 내려갔고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컷탈락한 미국의 넬리 코르다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에 최대 120mm, 강원 내륙 충청, 전북은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인터넷에서 우주 사진을 검색하다 보면 알록달록한 성운과 은하, 빛나는 별빛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사진들 뒤에는 우주를 관측하는 특별한 눈,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수십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은 물론 외계 행성의 대기까지 관측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 우주 망원경의 관측 원리부터 허블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밝혀낸 우주의 비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멀고 광활한 우주의 세계를 쉽고 친근한 언어로 전달해 주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오늘은 진짜 우주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2: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몇 년 전부터 SNS나 뭐 인터넷 기사 이런 사진들을 보면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찍은 우주 사진, 네, 이것들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많이 됐어요.
2: 네. 네.
1: 이거를 저는 이제 예전에 허블이 찍은 우주 사진을 컴퓨터 바탕 화면이라고 하나요? 네. 여기에 저장해 놓고 컴퓨터 켜면 그 사진이 제일 먼저 뜨게 해 놓고 막 이런 걸 하기도 했는데,
2: 네,
1: 요즘은 휴대전화 배경 화면으로 우주 해 두시는 분 많더라고요.
2: 많죠. 네.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1: 항성님은 첫 배경 화면이 뭐예요?
2: 저는 지금은 아니에요.
1: 아, 아닙니까?
2: 네. 얼마 전에 이제 또 세상을 떠난 우리 반려견을 또 해 놓고 있어 가지고.
1: 네. 네. 가장 가까이 있었던.
2: 그러니까요.
1: 네. 그렇군요. 저도 지금은 딸 사진이니까. 가족이 생기면 이제 우주에서,
2: 맞아요,
1: 가족적으로 이제 시선이, 네, 변하는 것 같아요.
2: 어쩔 수 없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사진을 만나면 되게 뭐 가슴이 벅찬다고 할까요?
2: 그럼요.
1: 그런 느낌이 아직 있죠.
2: 네, 볼 때마다. 네. 그렇죠.
1: 네, 참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우주 사진, 네, 보면.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생한 사진을 우리가 지구라는 이 작은, 그러니까요, 행성에서 찍어낼, 네, 수 있을까?
2: 네.
1: 우주를 다 담은 건 맞긴 맞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우주 망원경입니다.
2: 네.
1: 우주 망원경은 정확히 뭔지부터 좀 정의부터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제 앞에 망원경은 다 뭔지들 아시잖아요.
1: 그렇죠. 네,
2: 망원경은 뭐 집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1: 멀리 있는 걸 보기 위한 뭔가, 네, 도구.
2: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주 망원경은 말 그대로 대기권 밖에, 네, 지구 밖에, 대기권 밖에 또는 지구 궤도나 아니면은 더 멀리 있는 라그랑주점 같은 곳에 우주 공간에 올려놓은, 네, 망원경입니다.
1: 네.
2: 기본 원리 자체는 지상 망원경하고 똑같아요.
1: 네.
2: 지상 망원경하고 똑같은데
1: 기본 원리는 뭐예요?
2: 기본 원리라고 하면은 이제 빛을 모아서, 아주 멀리서 오는 희미한 빛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그 빛을 모으는 방법이 거울일 수도 있고,
1: 네,
2: 렌즈일 수도 있지만 우주 망원경은 전부 거울을 사용을 합니다.
1: 네.
2: 왜 렌즈를 쓰지 않는지는 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무겁고.
1: 렌즈를 쓰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돋보기.
2: 그렇죠.
1: 그렇죠. 빛 이렇게 돋보기를 딱 대고 있으면 초점 맞으면 빛이 한 곳에 모아져가지고 종이를 태우잖아요.
2: 현미경 같은 걸 보통 렌즈를 많이 쓰죠.
1: 네. 네.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빛을 모은다고 하는 그 말은 그 모아진 그 렌즈 초점, 네, 거기에다가 필름이나 판 같은 걸 대면,
2: 네, 네,
1: 뭐 타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
2: 네,
1: 그 모아진 점에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더 크게 보고, 우리 돋보기만 봐도 이렇게 더 크게 보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 그게 보면은 크게 보이는 이유는 이제 뭐 들어오는 빛들을 이제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1: 네,
2: 확대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보통 우주에서 오는 빛들은 매우 희미한 빛들이에요.
1: 희미하죠. 예.
2: 네, 그래서 아주 멀리에 있는 정말 촛불 하나를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빛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으고 싶은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빛들을 큰 거울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거울에 딱 있고 반사가 되면은 그 거울에서
1: 한 점으로
2: 모이게 해서 그 모인 점을 다시 검출기에다가 넣죠. 그 신호들을.
1: 그 빛을, 네, 모아가지고 한 곳에다가 넣어서 센서가 이렇게.
2: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역에서 모이는 빛들을 볼 수가 있게 만든 게 기본적으로 망원경이고,
1: 네,
2: 그걸 우주에다 띄워놓은 게 우주 망원경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거울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빛을 모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2: 기본적으로는
1: 희미한
2: 그렇죠.
1: 거를?
2: 네. 기본적으로는.
1: 두 가지 방법으로 빛을 모으던데, 첫 번째는 그렇게 거울이나 아니면은 렌즈의 크기를 크게 키워가지고,
2: 네,
1: 빛을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빛을 한 군데 모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같은 곳을 딱 집어서 그 점만 계속 카메라가 촬영하도록 해서 오랫동안 빛을 모으는 방법도,
2: 맞아요,
1: 중요하더라고요.
2: 그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인데, 그 오랫동안 빛을 모은다라는 거는 거의 빛이 보이지 않지만 거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우리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1: 네네,
2: 어디 안 보이는 점을 오래 노출을 시켜서 찍으면은 빛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1: 맞아요,
2: 보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흐리게 보이는 오로라라든지 이런 거는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도 눈에는 빛이 계속 뇌로 신호가 전달이 돼버리니까 보이니까 모여 있지 않고. 근데 카메라 같은 건 빛을 모아서 거기서 노출을 오래 주면은 이제 찰칵하고 조리개를 닫으면은 그때 이제 나오게 되니까 빛이 나오게 되니까 더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1: 우리가 스마트폰도 요즘에는 밤에
2: 노출
1: 인물 사진, 예, 인물 사진 찍을 때 밤에 깜깜한 데서 찍으면 한 3초 정도
2: 기다려야 돼요.
1: 움직이지 네. 않고 그러면은 딱 담기더라고요.
2: 빛을 모으는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원리 자체는 빛을 모은다라고 모은다. 보시면 되는데 왜 네. 그러면 우주에다 쏘냐?
1: 지구 밖에서다가 망원경을 놓는 이유는 네. 무엇인가?
2: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노래 아시죠? 따님이 있으니까 또
1: 영어로도 부릅니다.
2: Twinkle, Twinkle 그러면서 네. 네, 이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노래가 천문학자들한테는 쥐약 같은 노래예요.
1: 별이 왜요?
2: 천체가 반짝반짝거린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빛이 계속 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1: 아, 반짝반짝이 어떤 이렇게 요렇게 반짝였다 저렇게 반짝였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 경우. 네, 네.
2: 근데 그게 수시로 반짝이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왜 반짝이냐? 지구에서는 대기 효과 때문에 대기가 일렁거리고 대기가 있는 두께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바람도 불고 그러다 보니까
1: 공기 입자들하고 빛이 오는 빛이 막 네. 부딪히거나
2: 굴절되거나 산란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빛을 아무리 잘 모은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정보들이 많이

0: 있을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근데 우주에 가면은 대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모을 수가 있겠죠.
1: 아.
0: 그래서 우주 망원경이 필요한 겁니다.
1: 아.
0: 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무언가를 볼 때는 다 가시광선으로 보기 때문에
1: 우리 눈에 가시광이라는 게 가능한 볼시 해가지고
0: 우리가
1: 볼 수 있는
0: 우리가 흔히
1: 눈으로.
0: 사용하는 모든 빛들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외선을 보거나 X선을 보거나 그러지는
1: 볼
0: 않잖아요.
1: 볼 수는 없죠. 예.
0: 근데 자외선이라든지 심지어 적외선 같은 경우에도 대기에서 많은 부분이 차단이 됩니다.
1: 예.
0: 근데 우주에서는 빛이라고 하는 거는 파장별로 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장이 짧은 쪽은 감마선, X선부터 해서 에너지가 높은 쪽,
1: 네.
0: 그다음에 뭐 자외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시광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다가 적외선, 그다음에 전파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1: 네.
0: 많은 부분이 지상으로 도달하지 못해요.
1: 네.
0: 네, 특히 감마선과 제에너지가 높은 거라든지 그게 실제로 지상으로 도달을 하면 우리가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1: 아, 자외선 같은 게 더 센 에너지가 네, 빛은
0: 뭐 자외선만 쬐더라도 우리 뭐 피부암 생긴다, 맞아요. 탄다,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 그러면. X선이 하늘에서 계속 나온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계속
0: 찍는 거하고 똑같죠.
1: 그럼 큰일 나겠네.
0: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다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주에서 오는 빛들을 전부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0: 지상에서 대기적인 구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해서도 우주 망원경이 필요한 거죠.
1: 우주 망원경은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별빛만 담는 건 아닌 거예요.
0: 그렇죠.
1: 우주에 올라가서
0: 네.
1: 아까 말씀하신 적외선, 자외선, 뭐 X선, 감마선 이런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다 담아서 그걸 다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근데 우리가 빛을 그렇게 다 나눠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0: 네.
1: 이 표면의 온도, 별의 표면의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0: 네.
1: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그래서
1: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0: 우리가 적외선, 자외선, X선 같은 것들을 다 파장이라고 나는데 빛은 파장에 따라서 성격이 엄청나게 달라요. 사람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건데
1: 네.
0: 이런 거 말고도 보통 우리가 X선, 그다음에 뭐 감마선,
1: 네.
0: 그다음에 어떤 거는 전파, 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으로 보잖아요.
1: 예.
0: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전파 같은 경우에들
1: 예.
0: 그러니까 우리 전파 망원경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망원경 중에 하나가 전파 망원경인데
1: 네.
0: 이런 전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주 성간 사이에 있는 물질의 분포라든지
1: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의
0: 별과 별 사이에
1: 분포.
0: 있는 물질의 분포라든지
1: 네.
0: 그다음에 어떤 분자 성분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워낙에 전파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블랙홀 이미지 촬영한 거 2019년도에
1: 네.
0: 촬영한 것들도 전파 망원경을 전 세계에 있는 전파 망원경들을 연결해서
1: 엄청나게 큰 지름의 지구
0: 맞아요.
1: 버금갈 정도의 지름을 갖는 망원경을 구현했다면서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빛이라든지 뭐 메탄이라든지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은하 전체 저 멀리에서 오는 퀘이사라든지 이런 다른 천체들이 나타내는 분포라든지 아니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또 감마선 또는 X선 같은 장비들이 필요하고요.
1: 네.
0: 또 별이 태어나는 영역에서는 온도가 은은하게 올라가면서 적외선 영역에서 가장 잘 관측이 돼요.
1: 별이 태어난다고 하면 별이 이제 만들어지는
0: 과정. 그 별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두꺼운 먼지 구름 속에 쌓여가지고 정말 먼지 구름 속에 안개 같은 먼지 구름 속에 쌓여서 그 안에서 뭉쳐서 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런 것들은 가시광선으로 볼 때 우리가 짙은 안개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데
1: 예.
0: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적외선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그 별이 태어나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1: 예.
0: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우주 초창기에 이미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별에서 나오는 또는 은하에서 나오는 파장들이 전부 파장이 늘어나면서 네. 고에너지 영역들, 그다음에 원래 냈던 가시광선 영역들이 이미 적외선 영역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초창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도 적외선 영역의 관측이 필요합니다.
1: 아, 그러니까 별들이라고 해서 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0: 네.
1: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뭐 X선, 감마선 뭐 이런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빛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0: 맞아요.
1: 그걸 분석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군요.
0: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죠. 파장별로 다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우주 망원경에서 찍은 우주 사진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구에서 찍은 거랑 정말 차원이 다른 우주의 사진이 나와요.
0: 맞아요.
1: 네, 그거는 단순히 확대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천문학자들은 이 사진을 직접 분석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빛의 신호를 분석을 하는 걸까요?
0: 그렇죠. 빛의 신호고 우리가 흔히 CCD라고 하는데
1: 네.
0: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라고 해서
1: 네.
0: 거기에 들어오는 빛의 신호를 이 예를 들면은 이런 양동이별로
1: 네.
0: 어떤 빛이 얼마나 담겼는지를 분석을 해요. 이런 데이터들을 다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는 우주 사진은 가짜는 아니에요. 가짜는 아닌데
1: 네네.
0: 이게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이 우주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보이느냐 실제의 사진이냐라고
1: 네.
0: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망원경이라고 거기서 찍었다고 해서 이제 인터넷이나
0: 네.
1: SNS 같이 올라오는 예쁜 사진들은
0: 그렇죠.
1: 실제로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0: 그렇게
1: 거예요.
0: 그렇게
1: 아무리 확대해도.
0: 거죠. 네. 왜냐하면은 적외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지역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1: 네.
0: 우리 눈은 적외선을 볼 수가
1: 적외선을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0: 그래서 여러 적외선으로 파장으로 찍은 흑백 사진이에요. 원래는
1: 네.
0: 이 흑백 데이터 사진을 빨강, 초록, 파랑 같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건데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CCD라고 하는 그 카메라가 찍은 여러 가지 관측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가짜 사진은 아니지만 적외선으로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라는 사진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임의로 예쁘게 칠했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색은 과학적인 규칙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데요.
1: 네네.
0: 보통 긴 파장의 빛은 붉은색 계열
1: 네.
0: 그다음에 짧은 파장의 빛은 푸른색 계열
1: 네.
0: 대응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우리가 색을 입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실제로는 없는 색깔을
0: 네.
1: 예, 과학자들이 입히겠죠.
0: 포토샵을 씁니다.
1: 포토샵을 써요.
0: 네.
1: 그러면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긴 쪽의 파장이니까 출렁출렁 되는 게 물결이 출렁거렸을 때 좀 넓게 출렁출렁하는 것들은 긴 파장이라고 하고
0: 네.
1: 이렇게 짧게 짧게 막 출렁이는 그런 것들을 짧은 파장이라고 했을 때 긴 파장에 있는 것들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짧은 파장에 있는 것들은 좀 뭐 파란색, 보라색 뭐 이쪽으로 칠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쭉 배열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긴 파장은 어느 정도가 긴 파장이야?
0: 아.
1: 짧은 파장은 어느 정도가 짧은 파장이야를 네. 사실 과학자가 정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영역들을.
0: 네.
1: 그러면 그걸 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예쁘게 좀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제랑은 좀 다르게 뭐 색깔을 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약속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0: 실제랑은 다르게 칠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랑은 다르게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가 쫙 나오겠죠.
1: 네.
0: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
1: 네.
0: 원래 데이터들. 원래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숫자로만 이 이미지들이 쫙 전해질 겁니다.
1: 네.
0: 픽셀에 어떤 숫자, 어떤 관측선에 얼마만큼이 관측이 되었다, 얼마만큼의 세기로.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이 쫙 그 이미지 속에 다 하나하나 매트릭스처럼
1: 네.
0: 전부 막 박혀 있을 거잖아요.
1: 예,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 0101 하는 것처럼
0: 맞아요.
1: 그 0의 0과 1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0: 네.
1: 하는 거.
0: 거기에 맞춰서
1: 네.
0: 이제 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이제 다 거기에 맞는 점수를 주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밝기라든지 채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정해집니다. 이게 다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예쁜 우주 망원경의 색깔이 보이는데 이걸 임의대로 칠하면은 예술이 되는 거고요.
1: 예.
0: 네. 이걸 과학적인 근거로 그 데이터에 맞춰서 색깔을 입히게 되면은
1: 네.
0: 가짜 사진은 아니지만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진만으로도 어떤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사진이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오승래 이과학적과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나머지 이야기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마저 나누겠습니다.

0: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 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주 망원경의 원리 같은 것들은 좀 간략하게나마 네. 짚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천문학자들이나 아니면 우주를 관측하는 과학자들은 그냥 숫자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주의 그림을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1: 실제로는 숫자를 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요즘에는 이제 모든 관측된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우리가 흔히 그런 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자동으로 그 관측된 데이터들이 어떤 구조들을 딱 이렇게 파이프라인 컴퓨터의 파이프라인 소프트웨어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네. 이미지화가 나오게 됩니다.
0: 아, 그러면은 천문학자들도 이미지화된 거를 보면서 이제 네, 얘기를 나누게
1: 분석을 하는 거죠.
0: 네. 네. 천문학자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한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1: 직접 개발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천문학과 졸업을 해가지고 네.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가
0: 소프트웨어 분야예요.
1: 네, 월가입니다.
0: 금융 숫자.
1: 금융 숫자고요. 왜냐하면은 천문학자들이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다루기 때문에 네네. 그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한 진공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만한 스케일의 뭔가를 할 수도 없고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예. 코딩을 진짜 계속 실험 대신에 해왔었어요. 천문학자들은. 그래서 월가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뭐 퀀트 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을 진출하는 분들도 다 천문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0: 그렇군요. 네. 항성님도 천체 물리학 하시면서
1: 천체 물리학 하면서 코딩도 엄청 많이 했고요.
0: 월가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1: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할 줄 알았는데 금융 쪽 배경 지식이 워낙에 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알았으면 돈을 정말 잘 모았을 것 같은데 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0: 아니, 우주를 품고 사시는 분인데요. 뭐 부자가 뭐 부럽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군요. 데이터를 계속 보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그 보는 데이터를 실제 보이는 눈으로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1: 맞아요.
0: 아 별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1: 네.
0: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네요. 천문학자들은
1: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0: 자 이제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일단 망원경이라는 거를 아까 잠깐 원리는 설명해 주셨지만 네. 저는 망원경 하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생각나고
1: 맞아요. 네. 네.
0: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육안으로 별을 관측하고 망원경으로도 봤다 뭐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많이 배우긴 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아까 반사 거울을 이용해서 망원경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모으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뉴턴이
1: 맞아요.
0: 제일 먼저
1: 발명을 했다라고
0: 발명을 네. 했죠. 네. 그래서 그걸 반사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알아요.
1: 네. 네.
0: 근데 망원경은 갈릴레오가 제일 먼저 사용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막 망원경을 썼을까요?
1: 맞아요. 이제 갈릴레오가 사실 망원경을 만든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망원경을 만든 사람은 아니고요. 망원경을 만든 사람은 1608년도에 한스 리퍼세이라고 하는 안경 제작업자였어요.
0: 안경.
1: 안경 제작업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렌즈를 썼었습니다.
0: 네.
1: 지금 볼록 렌즈, 거울 렌즈.

0: 가 만들어져서 볼 수 있다. 이런 걸 망원경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갈릴레오가 직접 그 다음 해 망원경으로 만들어서 그럼 이 망원경으로 뭘 볼까라고 했다가 하늘로 돌려서 시선을 돌린 게 갈릴레오였고 그게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져서 또 와전되다 보니까 갈릴레오가 마치 망원경을 만든 것처럼 알려졌는데
1: 네. 그래서 그걸 관측하다가 이제 아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라는 맞아요. 진리를 깨달은 거군요. 아,
0: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그것도 그건데 사실은 갈릴레오가 가장 자세히 관측을 했던 건 이제 목성과
1: 맞아요.
0: 토성의 모습이었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1: 고리가 있다는 것도 맞아요. 갈릴레오가
0: 토성의 고리도 관측을 했고 목성의 네 개의 위성도 같이 항상 돌고 있는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기록을 다 해놔서 근데 목성의 네 개 위성 이오 그다음에 유로파 이런 것들을 뭐 가니메데 이런 것들을 전부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부르죠.
1: 그러니까요. 네. 자, 거기에 있는 위성까지 관측할 정도의 망원경이라면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토성의 거리까지 볼 정도면.
0: 근데 상당히 성능이 엄청나게 그 당시 수준만으로도 그 정도 충분히 관측하는 건 관측을 했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빛을 모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렌즈를 통하면은 우리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빛이 퍼지고 모이고 초점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모이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그 원리로 맨 처음에 만들어졌고
1: 계산을 해서
0: 뉴턴이 17세기 말에 이제 그 반사 망원경 거울을 이용해서도 빛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빛을 모아서 거울을 이제 그 렌즈처럼 대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각도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한 곳으로 모아서 다시 그 모인 빛을 다시 반사시켜서 내 눈에 볼 수 있게 이런 걸 반사망원경이라고 만들었고
1: 뉴턴은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0: 뉴턴식 반사망원경이라고 이제 만들었고 이 거울을 이용한 방식이 지금 우주망원경에 전체 쓰이고 있습니다.
1: 아, 우주망원경은 다 반사망원경 거울을 사용하고
0: 사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망원경들은 이제 그 정도의 렌즈를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울은 조금씩 조금씩 조각으로 붙여서 거대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렌즈는 하나로 깎아야 되기 때문에
1: 그렇겠군요.
0: 네, 그리고 무게도 엄청나게 나갑니다.
1: 그리고 렌즈는 뭐 색수차?
0: 맞아요.
1: 라는 것도 있어서 좀 오차가
0: 색수차,
1: 좀 많이
0: 커진다. 구면수차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대형 망원경들은 전부 반사 망원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그럼 우주에 떠서 있는 우주 망원경도 다 반사 망원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우주 망원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망원경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혹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우주 망원경의 최초일까요?
0: 허블 우주 망원경이 우주 망원경의 최초는 아니고요. 사실 근데 최초라고 봐도 거의 무방한 게 우주 망원경의 모든 기대했던 모든 성능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낸 거는 거의 허블 우주 망원경이 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1960년대 초반 OAO, OSFO라고 해서 이제 우주에 떠 있는 태양을 관측하는 망원경, 우주에 떠서 무언가를 관측하는 망원경으로 올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었고 수명도 짧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과학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한 천문학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데이터를 공급을 하지는 못했었었고 허블 우주 망원경이 현대 천문학을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거의 최초의 우주 망원경이라고 의미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은 그 어떤 우주 망원경과는 다르게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1: 몇 년째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0: 1990년도에 발사를 해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1: 36년째 쓰고 있는 거네요. 네. 와, 허블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허블 우주 망원경은 사실 우주의 깊이를 보여줬다라고 해서
1: 우주의 깊이
0: 이게 가장 중요한데 놀랍게도요. 1989년도, 1990년도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우주의 나이 알고 계십니까? 대략 138억 년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였어요.
1: 아, 그렇게 뭉뚱그려서
0: 뭉뚱그려서
1: 이 정도. 네. 오차가 100억 년이에요.
0: 네, 오차가 100억 년이에요. 근데 허블 우주 망원경이 올라가서 우주의 깊이도 관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흑 에너지 암흑물질 이런 것들도 관측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한 관측이 이루어

0: 가지고 이때부터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네.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이다. 오. 이 정도로 이제 줄여지게 된 게 허블 우주망원경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허블 우주망원경이 뭘 찍었길래 우주 나이를 138억 년이다라고 딱 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 걸까요?
0: 우리가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예.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 걸 거꾸로 줄이면은 나이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과의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팽창은 하고 있는데 이 팽창 속도만큼 줄여야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0: 더 빠르게 줄이면은 나이가 더 작아지는 거고 더 천천히 줄이면 나이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지는 그 어느 쪽 저 멀리 있는 별의 밝기와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밝기와 거리를 잰 다음에
0: 밝기와 거리를 재면은
1: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밝기와 거리를 재면 얼마나 빨리 멀어지고 있는지 속도를 계산을 하는 걸까요?
0: 그렇죠. 이제 밝기가 정확하게 이 원래 절대 정도의 밝기를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천체. 예를 들면은 초신성 타입 1A 네. 초신성들이 그런 밝기거든요. 네. 밝기가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얘는 이 정도 밝 터질 땐 항상 이 정도 밝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게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게 있고
1: 많이 들었죠.
0: 네, 세페이드 변광성은 이제 주기에 따라서 밝기의 주기에 따라서 절대 등급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초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정밀하게 관측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의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냈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니까 이걸 통해서 거꾸로 감을 수가 있었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138억 년에 가깝다라고 알려지게 된 겁니다.
1: 지금부터 이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다면 그 같은 속도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한 점으로 모이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이 속도로 한다면 138억 년이면 그 한 점에 모일 거다.
0: 맞아요.
1: 그게 우주의 나이다.
0: 그리고 이제 허블이 우주 팽창이 단순히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줘서 여기에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도
1: 우주가 점점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
0: 네, 점점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줬고 저는 그리고 지금 우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이미지들 그다음에 항상 일반적인 우주 하면은 아름다운 이미지 이런 게 딱 박혀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이거를 만들어준 게 저는 허블 우주망원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중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준 게 바로 허블 우주 망원경이다. 예를 들면 독수리 성운이라든지 뭐 창조의 기둥, 그다음에 뭐 충돌하는 은하들,
1: 말 모양 그
0: 맞아요. 행성상 성운, 뭐 초신성 잔해들,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들이 많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 모든 사진들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우주는 아름다운 곳이고 우주는 신비한 곳이고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허블 우주 망원경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0: 저는 문화적으로 우주를 인류의 모두의 풍경으로 만들어준 게 허블 우주 망원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문화적으로 인류의 모두의 풍경으로 우주를 만들어낸 멋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런 사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성과를 남긴 사진이라고 할까요? 제일 주목해야 할 사진은 뭘까요?
0: 뭐 독수리 성운의 뭐 그 보면은 이제 창조의 기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똑같은 이미지를 관측을 하면서 사실 허블 우주망원경은 나중에 이제 적외선 쪽이 장착이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아요.
1: 네.
0: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둥을 우리가 보는 것, 그다음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는 것을 양쪽으로 비교를 하면서 더 깊은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됐죠. 비교 연구를.
1: 저는 제가 꼽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제가 꼽고 싶은 사진은 딥필드라고 하는.
0: 아, 허블. 네.
1: 그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제 운용하는 그 누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0: 네.
1: 일단 심우주 쪽으로 보자.
0: 네.
1: 라고 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왜 바라봅니까? 라고 반대가 많았는데
0: 맞아요.
1: 네, 며칠 동안 왜냐하면 얘네는 우주 위에 떠 있는 거니까 하루하루 어떤 빛을 관측하는 게 다 시간이자 돈이잖아요. 왜냐하면 수명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얘를 그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며칠 동안 한 군데 아무것도 없는 데를 계속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했는데
0: 그러니까.
1: 지켜보자라고 해서 쭉 며칠 동안 찍었더니 거기에 수많은 은하들이 박혀 있는 네. 사진. 네. 그걸 우리가 얻었다고 해서

0: 딥필드라는 이름을
1: 맞아요.
0: 예, 붙였다는 그 사진이 저는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1: 딥필드가 있었고 어. 이제 울트라 딥필드가 있었고
0: 사우스 딥필드 사우스가 있고 막
1: 뭐 그건 그래. 이제 영역이고 익스트림 딥필드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오래 봤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딥필드라는 개념 자체를 세워준 것도 허블 우주 망원경이었고요.
0: 심우주.
1: 네. 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영역을 며칠 동안 계속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네. 수천 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천 개의 은하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거고 우리가 빈 하늘의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빈 공간이 네. 없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지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워낙에 더 성능이 뛰어나고 또 네. 영역도 적외선 영역이다 보니까 이 딥필드가 일반 관측 앞에 우리 은하 쪽에 있는 천체를 찍어도 배경에 딥필드가 다 찍혀 있어요.
0: 아, 그렇죠. 네. 참 멋진 일 같아요.
1: 참 멋진 일이죠.
0: 제가 왜 이게 되게 감동을 받았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공간인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내가 되게 보잘것없이 보일 때 사실 그 내면을 깊숙이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무수한 수 아름답게 빛나는 은하들이 그 안에 빼곡하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뭐 그런 걸 따지면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1: 맞아요. 너무 네. 그렇죠.
0: 보잘것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네.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1: 그 안에 정말 심연 속에 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심지어 그 사람조차 알지 못했던 무한한 가능성이라든지 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그래서 그 허블이 찍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그 사진을 통해서 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주를 품고 있다라는 사람이 그 말도 맞는 말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1: 맞아요.
0: 기억이 나서
1: 이게 인간적으로도 인류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사진이었기 때문에 제임스 웹 네. 우주 망원경이 맨 첫 번째 공개했던 이미지도 스맥스 0723이라고 하는 네. 딥필드 영역이었습니다. 아. 딥필드 이미지.
0: 네.
1: 우리 우주가 은하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죠.
0: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참 많은 아름다운 이미지, 우주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1: 맞아요.
0: 그 이후에 또 이 대를 잇는 대단한 망원경이 지금 떠 있잖아요. 하늘에. 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0: 항성님하고 저하고 대학원 다닐 때쯤에
1: 네.
0: 우주 망원경이 막 이제 곧 우주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연구가 엄청 이루어졌던
1: 그쵸.
0: 그런 시기였어요.
1: 박사할 때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올라갈 거다. 올라갔었어야 됐죠. 올라갔었어야 됐는데 올라가지 못했고 네. 저 졸업하고 이제 올라갈 거다. 제가 졸업을 2015년도에 박사를 땄는데 그때도 올라갈 거다 그러다가 못 올라가고 제가 그때 학회를 갔는데
0: 네.
1: 제임스 고다 나사에 있는 이제 고다드 우주 그 나사 센터 고다드 센터에 가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0: 네.
1: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울이 올라간
0: 금색 거울들이
1: 그때는 금색이 아니었어요.
0: 오, 그래요?
1: 네, 이때는 도색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왔는데 그게 이제 2021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0: 네.
1: 크리스마스 날.
0: 네.
1: 크리스마스 날 진짜 선물처럼 올라가서
0: 맞아요.
1: 아, 좀 너무 기뻤어요. 2022년에.
0: 그래서 그 이듬해 막 사진들을 보내오기 시작하는데
1: 맞아요.
0: 그 사진들이 엄청 선명해 가지고
1: 엄청 선명했죠.
0: 아, 막 전 세계의 우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놀랐던
1: 네.
0: 그런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1: 네.
0: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랑 무엇이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
1: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잇는 후계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는 허블을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허블이 보지 못하던 영역을 보는 우주 망원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허블은 주로 가시광선 영역하고 자외선 영역 또 약간의 자외선 또 약간의 적외선 영역을 보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 영역을 주로 보게 됩니다.
0: 예.
1: 크기도 달라요. 허블의 주 거울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2.4m 정도 되는데
0: 네.
1: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더 기술이 발달해서 6.5m입니다.
0: 네.
1: 그래서
0: 구경이
1: 네. 그러니까 육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긴 부분이 6.5m로 되어 있고
0: 네.
1: 나사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우주 초창기에 아주 가장 먼 쪽에서 오는 빛도 조금이나마 모아서 볼 수 있도록 관측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거울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적외선을 보려고 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주 초창기에는 우주 먼지 같은 것들이 가려가지고
1: 아니요. 우주 초창기에 내던 빛들이 우주가 아까 팽창을 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죠.
0: 네.
1: 이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던 게 스프링이 공간이 늘어나면 점점 늘어납니다.
0: 팽창을 하니까
1: 파장이 늘어나서 네. 예를 들어 자외선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에서 내던 빛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다 적외선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예, 우주 예. 초창기의 빛들은. 그럼 우주 초창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를 보기 위해서는 적외선으로만 관측을 해야 돼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우주 초창기의 모습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도 올라갔기 때문에 적외선으로 특화가 되어서 올라가 있는 거죠.
0: 제임스 웹 이후에 올라갈 게 혹시 있습니까?
1: 너무나 많죠. 사실 가장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달 말일입니다.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데 허블 우주망원경하고 같이 2.4m급 거울을 쓰고는 있지만 훨씬 더 한 번에 보는 하늘의 양이 100배 정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임무 기간 동안 수십억 은하의 빛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만큼 기대가 되는 이제 우주망원경이 8월 30일 미국 시간으로 8월 3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일 새벽에 네. 올라갈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올해
1: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허블 우주망원경이나 웹과 조금 다른 거는 깊게 보는 게 아니라 넓게 하늘 전체를 훑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뭐 외계행성 통계라든지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우리 은하의 분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알아낼 수 있는 차세대 망원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황성님과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주 망원경이 우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 가져다 주면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질 맞아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또 모실게요.
1: 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성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이벤트.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주주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날클 타임.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9: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끝곡은요,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0: 영락원 장례식장.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정오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다음 달 열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결선 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 투표와 결선 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가 도입됩니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순위부터 3순위로 나눠서 모두 명기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득표자의 2순위 선택을 1, 2위 후보자에 합산해 최종 승리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제 해군 병사가 실종됐던 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인지 실종 사실을 최초 보고받은 시점은 언제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시각은 오전 11시경이고 다수가 경호원을 비롯한 대통령 일행을 목격했다고 한다며 장병 실종 이후 보고 기록과 태릉 CC 출입 기록, CCTV 등 관련 자료를 분단위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1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시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위원을 상대로 당시 감독 후보자 추천 과정이 축구협회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 외국인 감독들이 최종 후보에서 제외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오늘 오전 9시부터 다른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포르투갈의 명문팀 FC 포르투로의 이적이 임박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르투갈 매체 아볼라는 황인범의 포르투 이적이 사실상 확정됐고 연봉도 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포르투에서 받게 될 황인범의 세전 연봉은 우리 돈 약 51억 원, 세후 연봉은 약 25억 5천만 원으로 매체는 추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밤부터는 경상권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경기 북부 많은 곳 120mm 이상, 수도권 최대 100mm, 충청권과 전북 최대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의 분포를

0: 보이면서 낮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며 야간 취약시간대 호우 대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0: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 12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는 음악은 좀 잠시 뒤로 밀었고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좀 긴급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밤 사이에 역시 미국이 다시 이란을 공습하면서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은 이미 사흘째 연속으로 야간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강한 군사 공격을 이미 예고를 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행료도 더 받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유가가 뛰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움직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중동 관련 전문가로 뭐 너무나 잘 알려진 분입니다. 오늘 순서가 이란 상황 때문에 좀 급히 바뀌어서 지금 예정에 없이 MBC로 오고 계신 중입니다. 잠깐 전화로 먼저 좀 연결해서 급한 대로 의견을 좀 듣도록 하죠. 박현도 교수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택시 속에 계십니까?
1: 네, 택시 안에 있습니다.
0: 예. 시간 맞춰서 잘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모시게 돼서 미안합니다.
1: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예. 그 밤사이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전화로 모시고 이따가 2부의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고 얘기를 마저 나누도록 하죠. 종전, 네. 예, 종전 협상은 깨졌다고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이.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MOU는 끝났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지금 MOU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죠.
0: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또 다음날 뒤집는 경우도 좀 가끔 있어서.
1: 네, 그렇지만 이 MOU를 다시 써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될 테니까요.
0: 예.
1: 물론 아예 그냥 그동안 한 거는 장난이다 없던 걸로 하자 다시 하자 할 수도 있겠지만
0: 예.
1: 지금 스스로가 MOU는 끝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다시 쓰는 수밖에 없겠지요.
0: 그럼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 조금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네. 이게 또 전면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되는데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전체적으로 전면전은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0: 예.
1: 저희들이 요즘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말이에요.
0: 예.
1: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좌충우돌하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는 안 하는 게 맞거든요.
0: 예.
1: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은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지금 그 종전 협상을 하면서 잘 풀리질 않고 양쪽의 신경전은 그동안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던 것은 적어도 MOU 각서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네. 이유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1: 네, MOU 중에서 5조가 있거든요.
0: 예.
1: 5조가 호르무즈 해협에 관계된 건데 거기에 보면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이란이 그 지역을 주변 국가들과 함께 그리고 오만과 함께 통행에 관계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돼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란은 그거는 봐라. 이거 MOU에서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0: 예.
1: 미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란이 거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통제권을 갖겠다고 하면서 오만 쪽으로 지나가는 배들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이제 공격을 안 하면 괜찮은데 말로만 예. 그러면 괜찮은데 공격을 하니까 배들이 못 다니는 거죠.
0: 예.
1: 그렇게 되면은 이란도 사실 어기는 게

0: 제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전쟁 전과 똑같은 양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혀 예. 그리고 못 가고 있으니까 미국은 거기에서 발끈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아, 예. 그 들어온 소식 보니까 호르무즈 상황이 좀 긴박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자국 국영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선원 한 명도 사망했습니다.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0: 네.
1: 박 교수님 지금 한참 오고 계실 텐데 이따가 네. 2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서 박 교수님 얘기를 좀 더 깊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오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예, 요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 보니까 지금 환율은 1,49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튼 낮은 환율은 아니죠. 이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선 글로벌 달러의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는 왜 이렇게 강한 것인가 도대체? 이 절대적인 패권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오늘 이 질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현실 경제를 분석하는 분이죠. 한양대 사학과 김승우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2: 예, 2주 만에 뵙습니다.
3: 네.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예.
2: 김 교수님은 달러로 박사학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달러 박사시라서 오늘 바로 좀 그 결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달러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수요가 계속 높고 강할까요?
3: 예, 그럴 것 같습니다.
2: 예.
3: 일단 달러화는 그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 문제가 생겼을 때 달러화를 가지고 자신의 환율을 방어하거나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 예예. 예.
3: 한국의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 97년 IMF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쓰라린 경험을 안고 나서 그 교훈으로 삼았던 것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2: 예,
3: 것이었고
2: 예.
3: 그래서 올해 6월 현재 달러와 외환 보유고는 무려 4,274억 달러나 됩니다.
2: 예. 그 이후에 뭐 열심히 모아뒀으니까요. 예, 그 과거에는 물론 금이 최고였습니다.
3: 예, 그렇습니다.
2: 예, 근데 지금은 달러입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걸까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3: 네, 역사적으로 보자면 조금 더 시간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에 성립되는 금본위제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의 화폐들은 금의 가치에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 가치를 보장을 받았습니다.
2: 예.
3: 하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영국이 국력을 완전히 소진하게 됩니다.
2: 네.
3: 그리고 반면에 미국은

0: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최강대국이 되고 동시에 당시에 있던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 이야, 대단했군요. 예. 예.
0: 그렇게 됐을 때 전쟁이 끝나고 세계 경제를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금을 사실상 갖지 못했거든요. 예, 예. 경제도 되게 안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의 자기 통화를 연동시키기보다는 모든 세계가 달러화에 자신의 통화 가치를 연동시키고 예. 미국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달러화를 금과 연동시켜서 모든 화폐의 가치를 보장하겠다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예.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부상했습니다.
1: 아, 닉슨이 여기에 뭐 역할을 한 것도 있죠?
0: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71년 닉슨 쇼크, 1971년 전까지는 그래도 달러화 가치는 금에 연동이 되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 적어도. 하지만 미국이 그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서 수많은 달러화가 전 세계에 뿌려지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이 대표적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 모두가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달러화가 미국이 가진 금만큼 달러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을 때 예, 예. 닉슨의 선택은 그렇다면 우리는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 아, 예,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기축통화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까?
0: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달러화는 이제 종이 조각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예, 예.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볼 때 아, 저 화폐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라라는 생각을 들겠지만 예. 흥미롭게도 1970년대에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달러화를 더 신뢰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 예. 그것이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예, 요즘 그 달러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0: 예, 한국의 경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까지 달러화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축통화, 즉 준비금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본다면은 준비금으로서의 보유량은 정체 상태이지만 반면에 민간 투자자들이 달러화를 더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은 AI 그 빅테크 혹은 이번에 보았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기업 공개들처럼 미국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투자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예. 투자자들이 계속 달러를 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 IMF 이후에 달러를 막 비축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어찌 보면 안전자산으로 비축해둔 거나 마찬가지인데
0: 그렇습니다.
1: 이게 요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거는 안전자산일 뿐만이 아니라 투자로서의 달러 비축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이 현상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미국이 트럼프의 일방주의 무역 보호주의 정책을 얘기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은 어디인가, 경제가 가장 호황기에 있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예.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미국인 것입니다.
1: 답은 달러다.
0: 네.
1: 그럼 미국의 달러 패권은 정말 쉽게 깨지진 않겠네요.
0: 예,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
0: 역사적인 예를 들어본다면은 그 달러화 이전에 있었던 영국 파운드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세기 초만 해도 이미 미국이 경제 규모에서 영국을 앞질렀습니다.
1: 예.
0: 하지만 파운드의 자리에 달러화가 올라가는 데는 40년, 5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거든요.
1: 아, 꽤 길었네요.
0: 예, 왜냐하면 이것은 네트워크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1: 예.
0: 남이 쓰니까 모두가 쓰니까 나도 써야겠다라는 이런 쏠림 현상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0: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 경제들이 모두 다 정체기를 겪거나 그렇게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시장,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1: 예.
0: 여전히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냥 기승전 달러네요.
0: 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역사적 현실은 예. 여전히 달러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물론 이제 달러를 밀어내려고 도전하는 세력도 있죠. 예를 들면 중국은 그런 시도를 했잖아요. 위안화를 예, 기축통화로 쓰려고.
0: 예.
1: 그러니까 자기네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역 내에서는 적어도.
0: 그렇죠.
1: 그것도 결국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나요?
0: 예. 사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큰 딜레마는
1: 예.
0: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했을 때 드러나는 이 환율 상승입니다. 아무래도 안전하고 안정한 통화가 될 모두가 찾는 통화가 될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1: 예.
0: 그렇게 되면 중국에게는 무역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값싼 가격을 경쟁력을 삼아서 수출을 해왔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안화가 상승하게 되면은 무역 수지에서 흑자 폭이 줄어들죠. 그렇게
1: 예.
0: 되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실업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1: 아, 그건 다시 말하면 또 그 중국발 위안화 위기 혹은 물가 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일 테고요.
0: 예, 그렇.

0: 이렇게 됐을 때 또 흥미로운 점은 위기가 터졌을 때 모든 투자자들은 달러화를 찾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예. 가장 유동적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1: 예. 또 기승전 달러화네요.
0: 네.
1: 그러면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는 앞으로도 뭐 영원이란 건 세상에 없지만 한동안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날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0: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등장했던 달러에 대한 도전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 예. 좀 더 우리가 달러의 몰락을 보기에는 좀 더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1960년대 서독 마르크와 1980년대 일본 엔화 그리고 1990년대 2000대 초에 유로화 그리고 예. 2010년대 위안화가 있었지만 모두 이 달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보다는 뒤떨어졌죠. 가령
1: 예.
0: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혹은 중국이나 서독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통화가 국제화되는 것에 대해서 예.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 무슨 부담을 느낄까요?
0: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화는 전 세계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합니다.
1: 예.
0: 그리고 흥미롭지만 미국 밖에서도 달러화를 가지고 우리는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렇게 된다면 서독의 경우, 중국의 경우 만약에 한국에서 독일 마르크와 예전 같은 마르크와의
1: 예, 요즘 뭐 유로화죠.
0: 유로화 예. 뭐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면은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렇게 예. 됐을 때 그 중앙정부가 갖게 되는 인플레이션 혹은 거시 경쟁을 펼치는 데 있어서의 지장 이러한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1: 예.
0: 이 비용들을 고려할 때 쉽사리 자기의 통화를 기축통화나 전지구적 통화로 만드는데
1: 예.
0: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결국 이제 지금 모든 그 상황들이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그 구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달러화는 여전히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달러 기조가 만일 계속된다면 지금처럼
0: 네.
1: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0: 사실 이 문제는
1: 예.
0: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그 기조를 잘 타고 간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예.
0: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1: 예예.
0: 근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막대한 수익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미국으로 간다는 점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1: 예.
0: 저희가 엄청난 무역 흑자를 받고 있고 주식시장도 변동은 있지만
1: 예예.
0: 호황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국내 실제 경기를 본다면 매우 아쉽고 불안한 점이
1: 그렇죠.
0: 많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떻게 이 벌어들인 달러와 자본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1: 예.
0: 어떤 역량을 갖춘 산업을 다시 혹은 먹거리를 다시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1: 예.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생각해보자면.
0: 예.
1: 뭐 교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0: 제가 뭐 어떤 산업이 뭐 발전할 거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1: 예.
0: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국내 경기를
1: 예.
0: 살펴보는 것이 각 국가들이
1: 예.
0: 중점을 줘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그 역사학자시기 때문에 뭐 과거만 보시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0: 네.
1: 우리가 흔히 과거를 보고 미래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0: 네.
1: 지금 이게 그 고환율 기조 강달러 이건 언제까지 갈까요?
0: 일단 지금
1: 예.
0: 트럼프 정권에서는 상당히 강달러 기조를 갈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자신의 그 달러화와 무역의 조건을 계속 연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게 수출을 하고 싶은 만큼 그만큼 물건을 사라. 혹은 직접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해라라는
1: 예.
0: 요구를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결국 달러가 계속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 예, 예.
0: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트럼프 정권 그리고 그 다음 정권 민주당이 들어오더라도 그 기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선 거기는 그 당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0: 예.
1: 어떤 당이든지 간에.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기승전 달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만.
0: 예. 여전히 달러인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까지 김승우 한양대 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절대 강자 달러는 영원할 것인가. 콜드플레이는 절대 권력의 몰락을 노래하는데 말이죠. 비발라비다 듣겠습니다.

예, 문자 5223 쓰신 분께서 미래는 달러에서 코인으로 기축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김승우 교수님께서 말씀 남기고 하셨는데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연동돼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주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임에도 미래를 예측해 주고 하셨습니다. 3253 쓰신 분께서 열공해도 경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전 부자와는 인연이 없나 봅니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박현도 교수 지금 택시 타고 달려오셔서 바로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与世界接轨.
5: Conectarse con el mundo.
6: 世界とつながる.
7: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8: Connect with the world.
9: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10: 예, 손석희의 12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전화로 연결했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1: 네, 안녕하십니까.
10: 예. 택시비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끔이 아니라 자주 모실 것 같습니다. 요즘 상황 보면.
11: 아유, 제가 많이 나오면은 사실은 안 좋은 건데요. 주로 안 좋은 일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10: 아, 예. 뭐 냉정하게 보면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 안 좋은 일을 잘 또 예측하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11: 네.
10: 예. 하여간 고맙습니다. 오늘. 네. 그 지금 미국하고 이란은 다시 전면전까지 각오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일단 MOU는 이제 끝났다고 트럼프가 선언을 했다면서요. 아까
11: 네, 선언을 했습니다. 네.
10: 예. 그러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11: 기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규모가 크고요.
10: 예, 예.
11: 그러니까 전면전은 어차피 이란은 뭐 미국이 전면전을 하든 부분전을 하든 이란은 나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0: 예, 예.
11: 그러니까 미국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전면전도. 근데 예, 전면전까지는 전면전이니까 뭘 얘기하는 어디까지가 전면전일까지 모르겠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지상군을 넣는다는 건 전면전이죠.
10: 그건 거의 최종 단계이기도 하니까.
11: 네. 근데 지금 전 미국의 장성들은 이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쪽에서 공격하는 양상을 보면
10: 예,
11: 이건 지상군을 넣기 위한 작전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10: 지상군을 넣기 위한 전 단계?
11: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예, 추측을 하는데 뭐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아. 관전자 입장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10: 예,
11: 있습니다.
10: 지난번에 한창 그 전투가 치열했을 때 지상군을 투입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성하고 군대 이동도 실질적으로 조금 있었잖아요.
11: 네. 네. 그래서 이제 군대 이동을 보려면은 제일 지금 바로미터가 쿠웨이트거든요.
10: 예.
11: 근데 이란이 계속 쿠웨이트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냥 쿠웨이트에서 물자가 다 들어오거든요.
10: 아.
11: 지상군을 지상전을 하려면.
10: 예, 예.
11: 그러니까 이란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란은 왜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냐면 어차피 MOU 60일 동안 이란의 강경파들은 미국이 MOU를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 예, 예,
11: 60일 후에는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0: 그것이 한 달 앞당겨진 상황이라고
11: 네,
10: 봐야 되죠.
11: 네, 그렇다고 근데 봐야죠.
10: 트럼프는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11: 네.
10: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 정도면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11: 네,
10: 이 전쟁에 대해서 진지하다고 봐야 될까요?
11: 그렇죠. 근데 보냈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보냈다면은 60일을 지금 새롭게 받을 수 있거든요.
10: 예, 예.
11: 그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60일.
10: 예.
11: 그 60일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요.
10: 예. 지금 단계까지만 보자면 적어도 앞으로 60일 동안 트럼프는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11: 네, 네. 만약 의회에 편지를 보냈고 그게 진정 어리겠죠. 그냥 뭐 그냥 보내지는 않을 테고요.
10: 예, 예.
11: 그러면 일단 60일은 벌어놓은 거죠.
10: 그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11: 네.
10: 그쪽은 밤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이란 관련 내용이 지금 상황이라면 당연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11: 아마도 그러면 의회 편지를 보냈으니까 거기에 예, 대한 관련된 거고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10: 예.
11: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가나 주가에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10: 예.
1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급하니까 60일 동안 빨리 전쟁 MOU에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저렇게 막고 나오니까 이거는 예.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지금 강경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10: 예. 지금 연설 주제나 뭐 내용은

0: 전혀 나오지 네. 않는 상황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1: 네.
0: 일단 한다는 얘기만 지금 해놓고 있어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될까. 근데 아무튼 지금 그 예상하시는 바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1: 네.
0: 그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닐 것이다.
1: 네. 좋은 내용 아닐 것 같습니다.
0: 시장을 보는

0: 의미도 없습니다. 예. 협상파들은 안절부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는 거 안 그래도 지금 전쟁으로 비용만 해도 한 2,700억 달러 이상 손해를 봤고요.
1: 예예.
0: 다시 이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12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쟁하면 안 되는데
1: 예.
0: 이란은 미국 이란의 강경파들은 미국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고 그럼 우리는 맞장을 쓸 수밖에 없다.
1: 그래서 예.
0: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1: 그러면 이제 중동 전문가시니까 이 질문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란의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잖아요.
0: 네, 다 등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 강경파인데 협상파와 예. 비협상파. 네,
1: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0: 네,
1: 협상파와
0: 강경, 네,
1: 강경파.
0: 네, 네.
1: 그 둘은 균형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에선 강경파가 훨씬 득세하는 상황입니까?
0: 사실 국민들 여론을 해본다면은 분명히 협상파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1: 예.
0: 그러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목소리를
1: 예.
0: 많이 내는 사람들은 강경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부는 강경파가 협상을 반대하는 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 예.
0: 군부 뜻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 예. 그 유튜브에 조명희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0: 네.
1: 그 교수님, 이란이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대체 뭘까요? 하는
0: 이란이라는 나라는 다른 아랍 국가는 달리 오랫동안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1: 예.
0: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버틴 군사적으로 버틴 걸 얘기한다면 이란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지난 40년 동안 전쟁 준비를 잘했다.
1: 아.
0: 예,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할 걸 대비해서
1: 예.
0: 지하시설 파놓고 지하 깊은 곳에서 무기 만들고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버틸 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 사이에 사실은 큰 핵심적인 문제는 핵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러면 핵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도
0: 네.
1: 전쟁 준비는 계속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0: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 궁극적으로는
0: 궁극적으로.
1: 할 것이다.
0: 네. 궁극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을 수가 없고 미국은
1: 예.
0: 겉으로는 좋은 말 하지만 항상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1: 예.
0: 그러니까 이전에 그 하메네이 지금 이번에 장례식을 지은 하메네이가 한 유명한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미국은 좋은 말로 하면 안 듣는다.
1: 예.
0: 예. 미국한테는 절대 좋은 말 하면 안 된다.
1: 예.
0: 예. 그래서 항상 강하거든요.
1: 역사에서 배운 경험
0: 네.
1: 이렇게 봐야 되나요?
0: 예. 그리고 절대 협상을 1대1 협상을 만든다.
1: 그러면은요.
0: 맨날 거짓말하니까.
1: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0: 끼워서 예, 항상 중간에 항상 끼워서요. 그렇게 협상을 하고 나서 협상을
1: 예.
0: 발표할 때 보면 안 한 얘기를 한다 이거죠 미국이.
1: 예.
0: 그래서 이란은 그렇게 미국에 대한 그런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지난주에 그 박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하메네이 장례식에 대해서
0: 네.
1: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에 더 강경해진 듯한 느낌도 듭니다.
0: 네, 하메네이 장례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네타냐후 죽이자 그다음에 트럼프 죽이자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공식적으로 나와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1: 예.
0: 이 장례식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에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1: 예.
0: 마치 이란의 지금 현재 정책인 것처럼 막 보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민심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협상파들이요 공격을 엄청 받았어요. 대통령하고 외교장관이 니들 뭐 하는 쉽게 말해 니들 뭐 하는 놈들이냐 뭐 이런
1: 예.
0: 식으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아가지고 강경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
1: 예. 물론 장례식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따지기는 좀 어려울 테고
0: 네.
1: 기본적인 이란의 분위기는 그렇다.
0: 네.
1: 그리고 아까
0: 네.
1: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난 40년 동안 나름대로 준비해온
0: 네.
1: 철저하게 그것이 이번에 발휘가 되면서 이란을 버티게 하는 힘 이렇게
0: 네.
1: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나 이란이나
0: 네.
1: 지금 전쟁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썼잖아요.
0: 많이 썼죠. 네.
1: 예. 그 둘 다 이게 전면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 냉정하게.
0: 이게 냉정하게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면전을 할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가 항상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미국 지금 무기가 50%밖에 안 남았다.
1: 예.
0: 그런데 이란만 가지고 때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란과 전쟁할 때 뭐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1: 예.
0: 그러니까 무기 재고량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경제 상황도 안 좋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은 전면전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아.
0: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이 키를 갖고 있는 겁니다.
1: 예. 아주 그냥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미국이 전면전으로 갈 수 없다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62일 동안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이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을 텐데 그게 아주 묘한 함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금요일 날 뭐 얘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갑자기 대화가 잘 돼서 아 이건 뭐 전쟁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대화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동안 계속 그렇게 많이 해왔으니까.

0: 예예. 그러니까
1: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급박 질러놓고 거기다가 뭐 이란에서 연락 왔는데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참는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늘 해왔던 패턴입니다.
0: 예.
1: 예. 그런 패턴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0: 예. 아니 근데 그렇게 간다 한들.
1: 네.
0: 또 나중에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계속 살얼음 판이잖아요.
1: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지금은 핵 문제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가 됐습니다. 호르무즈 예. 해협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상황 정신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게 있는데 8시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0: 예.
1: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롭다. 오로지 악당들만이 돈을 거둘 수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0: 예, 예.
1: 그러더니 8시 30분에는 내가 해협의 수호자가 돼서 비용을 받겠다. 30분 사이에 말이 바뀌었어요.
0: 본인이 악당이라는 얘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0: 예.
1: 분명히 30분 전에는 악당들만이 돈을 걷는다고 그랬는데 스칸드럴이 걷는다고 그랬는데
0: 예, 예.
1: 이제는 내가 걷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30분 사이에.
0: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네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을 건다면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게 20%를 걷겠다는 거거든요.
0: 예.
1: 한번 계산해 볼까요? 1년에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하는 저기 석유가요. 73억 배럴입니다.
0: 예.
1: 그러면 1배럴에 70달러만 잡으면 1년에 5천억 달러가 생겨요. 여기서요.
0: 5천억 달러?
1: 네. 5천억 달러인데 미국이 여기서 20%를 걷으면 1천억 달러.
0: 예.
1: 예, 천억 달러를 걷는 거죠. 천억
0: 예.
1: 달러면 우리는 150조 원입니다.
0: 굉장한 액수인데.
1: 예. 예. 이란은 더 싸요. 이란은 1배럴에 1달러씩 걷는다고 그랬으니까
0: 예.
1: 하루에 한번 2만 200만 배럴을 싣는 배가 1년이면 한 3만 개가 나간다고 그러면
0: 예.
1: 그렇게 되면 이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입니다.
0: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자면
1: 네.
0: 그 석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이란이 이기길 바라야 되는.
1: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건넨다 그러면 그냥 예, 이란 니네들한테 우리가 1달러씩 주고 나오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0: 예. 아, 참. 어찌됐든 호르무즈 해협이 큰 문제임엔 틀림이 없고 다시 봉쇄를 한다고 하고 이란도 그러고 앉았고 그러면 배들이 갇히는 상황이 또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1: 네. 지금 우리 나무가 아직 못 나오고 있고요. 다 고쳤는데 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0: 이게 통행료를 받는 게 국제법상 맞습니까?
1: 국제법상 어긋나고요.
0: 예.
1: 유엔 해양법이 있는데 유엔 해양법에 미국은 승인하지 않았고요.
0: 예.
1: 이란은 조약에 비준을 하지 않았어요.
0: 예.
1: 그러니까 둘 다 약이 벗겨나 있는 거죠. 국제법상은 돈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대한해협에서 다 거둘 수 있습니다.
0: 예. 그렇죠.
1: 네.
0: 예.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1: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돈을 걷는 걸 전제로 한다고 그랬었을 때 이러면 국제사회가 이란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0: 예.
1: 미국이 걷는 게 더 비쌉니다. 20%면. 이란은 1배럴에 1달러니까요.
0: 예.
1: 훨씬 쌉니다.
0: 그러면 실제로 트럼프는 그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
1: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서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0: 예.
1: 결국은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니들이 받는다면 내가 받았고 내가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허락 없이 못 나간다. 이란 배는 당연히 못 나가고 이란과 관계된 나라 배도 못 나간다고 얘기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아마 엄포를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0: 예.
1: 만약에 근데 진짜 그게 진심이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죠.
0: 예. 엄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1: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0: 예, 실제로 또 그동안에 엄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근데 트럼프도 자신의 말이 말 그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1: 네, 뭐 10분 단위, 30분 단위로 말을 바꾸니까.
0: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인지 그것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핵 협상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더 큰 걸림돌이 되는
1: 네.
0: 상황. 그거는
1: 네.
0: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돌파구는 전혀 보이질 않는 상황이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어떤 트럼프의 허언 말고 실제로 접점이 있을 부분이 있습니까?
1: 접점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0: 근데 예.
1: 대화를 일단 해야 되는데요.
0: 예.
1: 대화를 중지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힘을 내야 되는데 카타르도
0: 예.
1: 지금 이란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란의 공격을 받았고 안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0: 예.
1: 이 상황에서 과연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뭐 아니면 도라고 그러면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가 극적으로 있는데요.
0: 예.
1: 미국이 아예 포기를 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0: 그럴 리는 없는 거 아닌가요?
1: 예,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0: 예.
1: 이게
0: 그건 전쟁이 진다는 얘기죠.
1: 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거든요. 아예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란을 완전히 폐망시키거나.
0: 예.
1: 지금 현재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어서 중간 방법이 없습니다.
0: 예. 이란을 완전히 패망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1: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전략적 핵무기도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긴 합니다.
0: 예, 그건 상당히 너무 커지는 거고.
1: 네, 너무
0: 예.
1: 커지는 거죠. 네.
0: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제유가는 또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뭐 많이 올랐으니까. 국제유가하고 세계경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1: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었을 때 만약에 막힌 그 유가 상승폭을 그대로 우리 소비자 물가에 적용했다면 지금 예. 우리나라의 일반 휘발유가 정유소에서 1리터에 2,500원에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0: 예, 예.
1: 근데 그걸 지금 눌러놓은 모든 나라가 다 눌러놓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눌러놓은 여러 개 이렇게 되면 또 사라지기 시작할 거고
0: 예.
1: 올 연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상적으로 개통이 돼도 올 연말까지는 고유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히고 그러면 내년 1, 4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고유가가 계속될 것 같은
0: 거예요. 예.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오른 유가가 나중에 상황이 호전돼도 잘 내려가질 않는다는 네. 예전에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마치 그 유가는 콧물 같다. 내려갈 땐 천천히 내려가는데 휙 하고 들이마시면 확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네. 재밌는 비유를 하신 분도 있는데
1: 네.
0: 그게 더 걱정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네. 예. 항상 그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갈등을 더 키운 존재는 네타냐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네타냐후도 이제 그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긴 네. 하고요. 네. 미국도 중간 선거가 남아 있고 그 결과가 두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1: 제가 뭐 이스라엘 전문가를 좀 만났는데
0: 예.
1: 이번에 네타냐후는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 아, 그런가요?
1: 네.
0: 이스라엘의 여론은 네타냐후 편은 아닌가 보죠.
1: 예, 그러니까 이란과 헤즈볼라와 전쟁은 계속 해야 되는데
0: 예.
1: 네타냐후 너는 아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여론인 것 같습니다.
0: 예. 아니 네타냐후만큼 그런 강경파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1: 그러니까 어떤 총리가 되든 간에 이스라엘은 네타냐후만큼 아니다 할지라도 이란과 예.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이건 국가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0: 예.
1: 국민들의 70%가 그 전쟁을 찬성을 하는데 어느 정치인이 반대하는 정치인이 총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0: 예예.
1: 그러니까 다음 총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색깔이 나올 텐데 그래도 예. 적어도 네타냐후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0: 네타냐후는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인심을 잃었습니까?
1: 일단은 너무 오랫동안 집권을 했고요.
0: 아, 예.
1: 그리고 계속 전쟁을 너무 했고 그다음에 전쟁 중인데 자기 자녀들은 전부 다 미국에 가 있고
0: 예예.
1: 지도자로서 품격이 완전히 이번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0: 아.
1: 그리고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국가의 안보라기보다는 본인이 사법재판을 안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0: 예, 예.
1: 이런 것들이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재선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 전망이 나오는 거죠.
0: 예. 그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1: 네, 근데 이번에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격을 하는데요. 이스라엘과 지금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미국도 알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끼어들면은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0: 예.
1: 다만 이스라엘이 정보는 계속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스라엘 모사드 쪽에서 우리가 모지타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지금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 이란의 또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는 작전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0: 예.
1: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지도부 제거 작전을 또 할 가능성도 있을 것
0: 예.
1: 같아요.
0: 그 모든 것은 그러면 60일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1: 네, 네.
0: 보신단 말이죠.
1: 네.
0: 만일에 60일이 넘어가면 그다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1: 뭐 이제 전쟁이 안 끝났으면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겠죠.
0: 그런데 예, 예.
1: 그렇게 되면 이제 60일이면 지금부터 60일이면 벌써 두 달이니까 9월이거든요.
0: 예. 예,
1: 중간선거 바로 앞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포기를 한다면 계속 전쟁할 수 있겠죠.
0: 예.
1: 포기를 한다면. 네.
0: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1: 네. 근데
0: 왜냐하면
1: 우리가
0: 트럼프의 모든 그 시간표는 지금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11월 중간 선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1: 그러니까 9월까지라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전쟁했을 때요.
0: 예.
1: 9월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 헤게세스 국방장관이 그 말을 했었어요.
0: 아, 예.
1: 그러니까 9월까지 가는 거는 크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0: 예.
1: 8, 9월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때 말 나왔었을 때 저희들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언제 그렇게 전쟁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결국에는 예. 지금 9월까지 온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0: 예. 아니요. 그것도 모르는 거니까.
1: 네. 네. 모르죠.
0: 예. 지금 이제 7월이고.
1: 네.
0: 그래서 9월 만일에
1: 네.
0: 트럼프나 헥세스의 생각대로 9월에 전쟁이 끝나면 10월과 11월 중간 선거까지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또 발생할
1: 네, 그러겠죠.
0: 수 있는 거니까.
1: 네, 그렇죠.
0: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트럼프는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가 물론 말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1: 네, 네.
0: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0: 예.
1: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알기가 어려운데
0: 예.
1: 최대한 본인이 자 내가 이란을 핵 야심이나 야심을 눌렀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우리가 완전히 확보했다 이 정도까지는 돼야지 중간 선거에 큰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0: 예, 분명한 건 중간 선거에 트럼프는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1: 네.
0: 그렇다면 저희도 미국의 중간 선거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1: 네.
0: 그나마 마련이 되니까.
1: 네, 그렇죠. 현재까지는.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박현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또 모시겠습니다.
1: 네.
0: 예. 자,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요. 글쎄요. 이 곡을 선곡하느라고 약간 좀 고민했는데 마룬5의 Nothing Lasts Forever입니다. 노래 내용은 물론 뭐 남녀상렬지사이긴 한데 세상 모든 일에도 모든 끝까지 영원한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이 상황도 언제든 끝날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예, 이제 2부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유튜브의 문예슬님 실시간 이슈까지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방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좀 1부가 이것저것 좀 바뀌어서 실시간 이슈를 반영하느라고 우리 제작진들이 고생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좋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짐이라고 하신 분 오늘도 찜통 더위입니다 박현도 교수께서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듣기가 아주 편하다고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물론 찜통 더위이긴 한데 제가 서울 같은 경우에 예보를 보니까 밤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러던데 아마 중부지방이 다 이렇게 많이 내리는 모양입니다 남부지방은 어떤지도 조금 알아보고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기예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비가 오면 조금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너무 많이 오면 또 난리가 나서 이래저래 걱정이긴 좀 합니다 4923님 문자 쓰시는데 박현도 교수님, 김승우 교수님 대담 잘 들으셨다고요 시사방송으로 태세전환이 빠르시군요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국제시사 다루는 문제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또 태세전환도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음악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음악도 동시에 간간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824 하나 쓰신 분께서 유가가 많이 오를까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많이 좀 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저도. 예, 이제 3부가 좀 이따 시작되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민감독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거장감독 장항준 감독이 오늘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조은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4: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도시의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사는 주민은 호우가 예상될 경우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차단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집안의 물건 중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높은 선반이나 장롱위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둡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한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며칠째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CBS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7일로 재개됐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의회에 공식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로 가까스로 봉합해놓은 양국 간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전쟁 재개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군이 사흘째 이란을 공습하자 이란이 중동 미군 기지 등을 상대로 제재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은 현재 시간 13일 이란군이 무인기로 쿠웨이트 내 미군 시설을 겨냥하고 미 해군 함정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하며 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쿠웨이트 외에도 미군 시설이 있는 바레인은 공습 경보를 발령하고 이란의 발사체를 격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장 대표는 막말을,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멈추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민께서 야당에 요구하는 것은 막말과 장외정치, 음모론으로 점철된 선동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국회 파업을 이어가기로 선택했다며 헌정사상 최악의 민생 태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협박성 언론 플레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려면 아예 원내 제1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길 바란다면서 더 이상 협상이 아닌 협박 또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여야 간 협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원민경 성평등 가족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촉법소년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에 따라 소년사법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총 9회에 걸쳐 부처별 업무 보고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업무 보고는 취임 후 두 번째로 보고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국민 체감형 민생 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밤부터는 경상권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경기 북부 많은 곳 120mm 이상, 수도권 최대 100mm, 충청권과 전북 최대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낮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0: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매일 3부는 성시경 씨의 목소리와 함께 시작해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잡초들이 타들어간다고 3434 쓰시는 분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오늘 비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보를 보니까 중부 전라지방은 비가 매우 많이 오고 저 경남지방은 밤늦게부터 오긴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지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것 같군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질문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700만 감독 장항준 감독과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기작 얘기도 좀 들어보고 무엇보다도 인생 영화 골라낸 것 그것도 함께 얘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예, 질문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거장 장항준 감독이 나와주셨습니다. 아, 왜 자꾸 웃으십니까?
1: 예, 아닙니다. 예, 좋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0: 1700만 감독님을 연이어 이틀 동안 모시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1: 아,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0: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화가 네. 한창 뭐 관람객들이 막 넘쳐날 때는 네. 여러 매체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1: 네.
0: 저하고도 텔레비전에서 만났었고요.
1: 네.
0: 이제 어느 정도 좀 열기가 지난 다음에
1: 네.
0: 감독 장항준의 속내도 좀 궁금하고 또 어제 이어서 감독 장항준의 인생 영화는 무엇인가?
1: 네.
0: 이것도 오늘 좀 마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어제 근데 오늘의 첫 질문을 예고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1: 네.
0: 차기작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건 맞죠?
1: 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동안 많은 제안들을 그 감사하게도 많은 제안들을 그러니까요. 주셔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영화가 너무 좋아서 영화를 항상 기준으로 놓고 있는데
0: 예.
1: 그 뭐 제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딱 제가 정말 끌리는 제가 흔히 표현하거든요. 그 시나리오는 손색이었고 재밌는데
0: 예.
1: 피가 끓지 않는다.
0: 아.
1: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0: 감이군요. 그러니까 본인의. 예.
1: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0: 예, 예.
1: 잘 썼고 재밌어요. 그리고 심지어 흥행도 될 것 같은 작품인데 뭔가 막 마음속에서 끝 예. 단전에서 올라오는 이거 빨리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을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0: 아, 그건 마치 그 영화도 그 연애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0: 뭐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1: 예예. 예. 그리고 예.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래요.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건데
0: 예.
1: 아직까지 영화로는 그런 작품을 찾지 못했고 다만 뭐냐면 이제 그 이 소설책 저희 이제 제작자분이
0: 예.
1: 소설책을 이제 저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소설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0: 예.
1: 이걸 근데 소설에 영화로 하나에 담기에는 너무 얘기가 좀 방대하더라고요.
0: 예, 예.
1: 방대하다기보다는 너무 좀 러닝타임이 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한다면 이제 길지 않은 드라마
0: 예.
1: 뭐 한 40분짜리를 한 6부작 정도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베이비 레인디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0: 예, 예.
1: 예, 그 시리즈인데 그거는 스토킹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스토킹을 당하는 이야기인데
0: 예.
1: 제가 볼 때에는 최근 몇 년 동안에 본 드라마 중에 가장 완성도가 뛰어났던
0: 아, 그런가요?
1: 예, 예. 뛰어났던 드라마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작품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어떤 탐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0: 예.
1: 그 베이비 레인디어 플러스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 같다.
0: 아.
1: 그 작품 자체가
0: 예, 예.
1: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걸 내가 만약에 영화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걸 해야겠다라고
0: 예.
1: 생각을 해서
0: 하게 되면 시리즈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 예예예. 예. 하게 되면은 아직 예. 확정은 아닌데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극본을 써서
0: 예.
1: 예 그래서
0: 원래 극본가 출신이시죠.
1: 예예 그렇죠.
0: 그 지난 시간에 프란시스코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
1: 예.
0: 그리고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예, 바스터즈 이 두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으셨고
1: 네네.
0: 아직 한 세 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로 할까요?
1: 세 번째는 박찬욱 감독님의 올드보이입니다.
0: 아 예.
1: 네.
0: 최민식 씨 나왔던
1: 네네네.
0: 유지태 씨하고
1: 예, 강혜정 씨 나오셨던.
0: 예예. 예.
1: 네. 요거 이 작품은 사실 한국 영화 중에서도 좀 뭔가 좀 꼽았으면 좋겠는데 후보들이 있었어요.
0: 예.
1: 저희 마음속의 후보들. 아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0: 그렇겠죠.
1: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창동 감독님의 시라는 영화도 있었고.
0: 네.
1: 네 그 작품을 워낙 좋게 봐서 그리고 또 그 유현목 감독님의 오발탄.
0: 예.
1: 한국 영화사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는데 그 조금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좀 잘 아시는 작품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0: 청취자를 위한 배려.
1: 그렇습니다.
0: 예. 거장의 예. 향기입니다. 웃지 맙시다. 우리.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했잖아요.
0: 예예. 예.
1: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했는데 그 일본 만화 원작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설정 빼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0: 예예. 예.
1: 예, 완전히 다르고 이 작품을 극장에서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 영화를 이렇게 거침없이
0: 예.
1: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이유가 있는 그 잔인함 혹은 냉혹함 그리고 그 어떤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파격적으로 예. 이야기할 수 있나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왈츠를 음악에, 한국 영화 음악에
0: 지금 잠깐 나갔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예. 그걸 썼다는 게 그 조영은 음악 감독인데요. 그 대단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왈츠가 저는 굉장히
0: 의외의 선택이었다.
1: 네네. 그리고 그게 저 제가 들은 얘기 잠깐만 해도 될까요?
0: 예예. 예, 그럼요.
1: 조영은 음악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깐느에 이분이 늦게 가셨대요. 깐느에 예, 예. 이제 다들 박찬욱 감독님하고 배우들 먼저 가셨는데 나중에 늦게 갔는데 공항에서 누구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디 사무실로 와라고 그러더래요. 깐느에 있는 사무실로 오라 해서 그분이 왜 그러지? 그러고 들어갔더니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그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예. 당신이 이 위대한 음악을 만든 그 음악 감독이냐.
0: 아. 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특히나 또 음악에 조예가 깊잖아요. 예, 예, 음악 예. 영화도 많이 만든. 예.
1: 그래서 예. 뭐 그 조영은 감독이 제가 직접 작곡한 건 아니고 심현정이라는 훌륭한 작곡가가 있고 예.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음악을 감독했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다. 예. 그 굉장히 영화인들에게는 마틴 스콜세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0: 그건 뭐 상상 이상이죠.
1: 예, 꿈 같은 일이거든요. 예. 예.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0: 그 올드보이를 보면 네. 거기서도 유지태 씨 연기는 뭐 많이 예, 네. 알려져 있다시피 네. 인상적입니다. 근데 왕사남으로 드디어 천만 배우가 됐고.
1: 아 맞아요. 맞습니다.
0: 정확하게는 1,700만 배우.
1: 네네. 네. 예.
0: 이건 뭐 박찬욱 감독도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1: 뭐 박찬욱 네. 감독님은 근데 워낙 또 놀랍게도 천만이 넘어선 시점에서 박찬욱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축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 아 왕사남.
1: 예예예. 예, 예, 예. 왕사남 넘었을 때 그 너무 축하하고 너무 대단한 일을 해냈고 예. 부럽기도 하고
0: 무섭다.
1: 부럽다.
0: 아 부럽다. 예, 예.
1: 부럽기도 하고
0: 무서웠던 거 아닐까요?
1: 굉장히 감독님도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말씀 안 하시지만 이제 예. 굉장히 그런 것들을 흥행에 목말라 계세요. 예, 많은 흥행을 하셨지만
0: 그럼 뭐 모든 감독이 마찬가지겠죠.
1: 예, 예, 흥행에 예. 목말라지기 때문에 그 솔직하게 그 부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 것 자체가 예. 저는 굉장히 좀 그 좋은 역시 좋은 선배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 원래 장항준 감독은 네. 그 제가 듣기로는 배우들의 어떤 기를 살려주는 감독이라고들 네, 네.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부드러운 연출가.
1: 네, 네.
0: 뭐 뵙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네. 배우를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1: 아, 그렇지.
0: 근데 그럴 때는 그러한 부드러움이 안 통하는 거 아닐까요?
1: 그래서 저기 이 저기 다른 감독님들도 뭐 그러시겠지만 예. 저는 그게 좀 뭐라고 그러죠? 사전에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예. 배우분들을 캐스팅할 때 굉장히 좀 많은 고민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럼 막연히 생각하고 모셨는데 아니면 좀 서로 힘들어진다.
0: 큰일 나죠.
1: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 한 분씩 다 모셔가지고 이제 신바이신 한 장씩 그분하고 저하고 단둘이서만 예. 방에서 한 장씩 한 씬씩 넘기면서 리딩도 해보고 1대 아니 저 그분만
0: 예예
1: 예. 예 그렇게 해보고 제가 조 감독 들어오라 해서 상대편 대사를 쳐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 예. 거기서 실질적인 디렉션은 거기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0: 아 근데 거기서도 해보니까 이거 영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 그럼 그 다음 날 또 리딩합니다.
0: 아 될 때까지.
1: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0: 예.
1: 그러는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전체 리딩은 사실 요식행위일 수 있고.
0: 예.
1: 또 하나는 이 현장이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0: 예예. 예.
1: 그 저희가 이제 52시간도 지켜야 되고.
0: 그럼요.
1: 거기서 만약에 감독과 배우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자꾸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을 하면 뭐 그것도 좋겠지만.
0: 예.
1: 저는 그 배우
0: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1: 예예. 그래서 배우와 감독이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충분히 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배우는 저는 자존심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럼요. 예.
1: 예. 그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감독이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막 세나가는 게
0: 그러니까 예.
1: 다른 건 그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게 왠지 배우의 그 어떤 자존심 배우의 위신에 조금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0: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 연기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1: 네네 그래서 예. 거의 이제 저는 다 보고 들어간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거는 배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예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뭔가 새롭게 해야 되거나 좀 정말 아닌 것 같을 때는
0: 예.
1: 잠깐 밖으로 닦아 나가서 그럼 뭐 다른 얘기하는 척하면서 야 이번 거 진짜 아닌 것 같아.
0: 아.
1: 왜?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어때? 그 얘기를 예. 사람들이 못 듣게.
0: 예.
1: 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0: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1: 네. 네.
0: 예. 그러면 우리 장 감독에게 좋은 배우는 뭐 누구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네. 수도 있겠으나 예. 어떤 배우입니까?
1: 저는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배우가 정말 좋은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예.
0: 그 방송을 듣고 계신 혹시
1: 네.
0: 듣고 계신 많은 배우분들이
1: 네.
0: 내 이름을 좀 거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1: 네. 아 그래요?
0: 예.
1: 어,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아니 너무 좋은 이제 선배님들 동료분들 예. 많고 저는 뭐 제가 작업했던 배우 중에는 그 김무열 배우. 가 요즘에 참교육이라는
0: 아,
1: 드라마로
0: 예, 예. 예.
1: 김무열 배우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본능적으로
0: 네.
1: 잘 캐치를 했던 것 같고 또 유해진

0: 이인 배우 같은 경우에도
1: 뭐 말할 나위 없겠죠.
0: 예, 이분은 뭐 지금 이건 좀 타고난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1: 네.
0: 예. 그리고 뭐 안재용 씨, 안재용 배우 같은 경우에도
1: 같이 작업하셨으니까.
0: 예. 예. 안재용 같은 배우에도 정말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 알고 있는 예, 느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수정 제안이 들어갔을 때
1: 예.
0: 같은 곳을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1: 네.
0: 왜 그런 수정 제안이 들어왔는지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알거든요.
1: 그거 참 중요하죠. 감독
0: 예.
1: 입장에서는.
0: 예, 예, 예, 맞습니다.
1: 자, 이제 장항준 감독의 네 번째 인생 영화.
0: 네.
1: 2011년작
0: 네.
1: 머니볼이라고 하셨네.
0: 머니볼입니다.
1: 여기도 예.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데.
0: 아, 그러네요.
1: 예, 예.
0: 브래드 피트가 이관왕을 이관왕을 차지했습니다.
1: 예, 예.
0: 예. 네.
1: 어떤 영화입니까?
0: 이 작품은 뭐 실제 있었던 메이저리그 이제 가장 하위권에 있는 팀의 단장으로 부임하는 그 인물의 이야기, 그 팀과 예.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작품을 전혀 별 기대 없이 이제 이 작품을 봤었는데 이 작품에서 이제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이 최악의 팀을 이끌고 정말 엄청난 성적을 발휘해내거든요.
1: 예.
0: 똑같은 선수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꿈에서 그리던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팀의 거액의 백지수표 제안을 받게 됩니다.
1: 예.
0: 야구인들이 모두 꿈에 그리는 팀이죠. 여기에 이제 구단을 이끌어달라는 그리고 엄청난 금액을 제시받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한켠에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이 팀을 데리고 우승을 시켜야 될까
1: 예.
0: 아니면 정말 명문 구단에 가서 이제 메이저 진짜 메이저로서 메이저 중 메이저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 백지수표 제안을 받고 마음을 보스턴 레드삭스 쪽으로 굳히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옛날에 그 CD를 구워준 자기의 예. 육성으로 부른 노래 CD를 구워준 걸 그걸 이제 그게 CD 이 플레이어에서 나옵니다. 자동차 예. 안에서 나오는데 그 도시가 지금 정확히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는 이 브래드 피트를 비추고 있어요. 브래드 피트를 운전하는 브래드 피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는데 카메라가 예. 이 노래가 나오면서 브래드 피트가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합니다.
1: 아.
0: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포커스가 저 밖에 항구를 비춥니다.
1: 예.
0: 이 도시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1: 아.
0: 나의 꿈이 있는 곳, 나의 꿈을 마지막으로 실현시키는 곳은 바로 이곳이다.
1: 예.
0: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리는 이 브래드 피트로 다시 포커스가 이동이
1: 예.
0: 되는데 아 저거야말로
1: 감독의 힘이네요.
0: 네.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것 들을 보면서 그 컷을 보면서 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1: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주시니까 정말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0: 예, 예.
1: 그런 그래서, 생각 없이 봤었는데
0: 아, 예.
1: 예.
0: 근데 사실 그래서 좋은 영화를 한 두세 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서
1: 예.
0: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그런 영화들 많습니다. 재소자와 어떤 간수 혹은 재소자와 어떤 그 이 변호사와 관계가 가까워지는 장면이 있다고 치면
1: 예.
0: 처음에는 창살이 포커스가 살아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창살의 포커스가 나가거든요.
1: 아.
0: 인물만 보입니다.
1: 그런 게 다 그 연출의 감각이군요.
0: 예, 예. 그걸 보는 사람은 저기가 포커스가 나갔네, 들어왔네 이런 건 못 느끼지만
1: 네.
0: 그냥 가슴으로 뭔진 모르겠으나
1: 예.
0: 이들이 가까워졌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1: 알겠습니다. 이제 그 네 번째 영화까지 소개를 해주시고
0: 네, 네.
1: 마지막 인생 영화.
0: 네.
1: 2003년작 살인의 추억이네요.
0: 네,
1: 송강호 씨 주연의
0: 네. 이 작품은 제가
1: 봉준호 감독
0: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꼽으라면은
1: 예.
0: 꼽는 예, 살인의 추억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모든 인물과 커트 구성 그리고 이렇게 편집 음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가?
1: 예.
0: 하는 느낌을 줬던 영화였고 그리고 우리 그 준호봉 감독님이 저는 또 해외 진출을 했기 때문에 준호봉이라고
1: 예.
0: 봅니다. 이제 우리 또 준호봉 감독님이 이 공력이 진짜 이때에 비로소 발현이 됐다.
1: 예.
0: 그래서
1: 그 사석에서 들은 바로는
0: 네.
1: 봉 감독이 실화를 이렇게
0: 맞습니다.
1: 소재로 한 영화를 굉장히 만들기 힘들어한다고 잘 안 만드는데
0: 예.
1: 요 영화 하나가 딱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죠.
0: 실화를 바탕으로 날 보러 와요라는 희곡이 또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서 이제 좀 참고해서 만드셨다고 이제 얘기 들었는데 여기는 그 당시에 시대상도 들어가 있고요. 시대상도 들어가 있고 이 베일에 쌓인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결론을 안 내리고 끝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사실 상업적인 선택으로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럼 얘도 범인이 아니라면 얘가 맞는 것 같아. 그럼 누구인가 그러고 마지막에 이 마지막까지 그 이 범인을 찾던 이 송강호 씨가 있다. 그 역할이 카메라를 보거든요.
1: 눈빛을 잡죠.
0: 관객 안에 있다.
1: 그렇죠.
0: 이 잡히지 않은 범인은 아직 관객 안에 있다. 이런 것들도 저는 사실 영화에서 금기입니다. 렌즈를 보는 거. 근데 아 그런 것 역시 이게 비슷한 그 시기에 영화를 시작했고 동년배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저와 그런 생각을 느끼게 만들었고.
1: 그 진범이 잡히고 난 이후에 그 본 감독 감상도 듣긴 들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영화가 마지막 장면이 가진 강렬한 힘 때문에 더욱더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는 밥은 먹고 다니냐 이거였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어떤 대사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까?
0: 이런 건 없는데 저희한테는. 근데 저는 뭐 관객분들이 제일 이제 좀 인상적이어하는 부분들은 그 홍이 그 단종이 그 매화라는 인물한테 준 편지. 얘 내용. 너는 내가 걸음마를 하기 전부터 나를 봤고 어머니이자 누이이자 벗이었다. 그런 얘 기억하고 그 부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거는 이제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그대는 아닌가. 뭐 이런 대사. 뭐 그런 대사들이
1: 따지고 저도 보면 뭐 각자의 관객 속에 남아 있는 대사들은 다 명대사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학생 때 꿈꿨던 영화 감독이 되셨고,
0: 네.
1: 영화 감독이 된 후에 꿈꿨던 흥행 감독이 되셨습니다. 또 다른 꿈은 어떤 꿈일까요?
0: 앞으로 제가 이제 벌써 50대 중반이 돼서. 앞으로 10년 정도 더 영화감독이란 직업을 가지는 게
1: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뭐 90세가 넘어서도 했는데요.
0: 그분은 정말 기네스북에 역시 나를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쉽게 말하면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가. 영화감독 거의 데뷔 문턱에 갔구나 혹은 데뷔엔 1000명의 감독이 있다고 치면 그중에 두 번째 작품으로 한 사람은 500명 정도로 줄고 세 번째 작품을 한 사람은 300명 정도로 줄고
1: 아 그렇군요.
0: 네 번째가 되면은 50명이 됩니다. 다섯 번째가 되면은 이제 10명이 되는데 1000명 중에 그 10명 중에 60대 넘어서 연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는 사람 분들이세요.
1: 그렇죠.
0: 사실 그분들의 저기에는 각자 세대의 1000분의 1의 위치에 오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1: 그렇습니다. 제천 국제영화제 위원장이십니다. 짧게 좀 답을 부탁드리자면 준비 잘 돼 가십니까?
0: 준비는 잘 많이 하고 있고요. 9월 3일 날 개막식입니다.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인데 음악 영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래서 많은 영화들 그리고 뭐 어떤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그 초청받았던 혹은 또 수상했던 작품들도 많이 초대가 되거든요.
1: 뮤지션들도 많이 찾을 거라고.
0: 뮤지션들 많이. 또 손석희 선배님도 또 와서 또 GV를 해주기로 하셨어요.
1: 그건 이제 편집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0: 이렇게 편집을
1: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0: 그렇습니까? 저는 자랑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1: 고맙습니다. 자 질문들 지금까지 장항준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영혼대 엔딩을 장식했던 펀의 We Are Young을 4부 첫 곡으로 좀 이따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2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3% 후반. 실제로 이보다 낮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한풀 꺾이고요. 상회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0: 어느 나라일까요? 미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분석인데요.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이고요. 이어서 3위 러시아, 4위 인도네시아 순입니다. 대한민국은 5위에 자리했는데요. 해군 보유 선적 147척, 배수량 42만 8천 톤, 병력 8만 명입니다. 여기서 배수량은 배가 밀어낸 물의 양, 즉 배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트럼프의 운명을 결정지을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3일입니다. 네타냐후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스라엘의 총선 일정은 10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졌다는 뉴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기 때마다 포장재는 변화해왔는데요. 포장재의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미생물을 발효하거나 옥수수, 사탕수수 전분으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건데요. 일본은 이미 세븐일레븐 빨대나 일본 항공 기내식 용기에 쓰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7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이선영 아나운서가 직접 고르고 편집한 지구촌의 흥미로운 소식들, 지구촌 사이드 B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예, 안녕하세요.
1: 예, 요즘 뭐 바쁘시죠? 뉴스 외전까지 하시고.
0: 네, 텔레비전에서. 오늘 라디오로 정오 뉴스와 한시 뉴스도 했습니다.
1: 아, 아까 제가 들은 그 뉴스 알았습니다.
0: 네. 예. 조금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제가 네임 사인을 안 했습니다.
1: 네, 그러나 목소리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잘 하시던데.
0: 감사합니다.
1: 예. 오늘은 뭐 소개해 주실 댓글 같은 게 없나 봅니다.
0: 네. 오늘도 제가 만족할 만한 댓글은 없네요.
1: 그런가요?
0: 네.
1: 늘 칭찬에 배고픈 이선영 아나운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부탁드립니다.
1: 예,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0: 오늘은 루브르의 도둑들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1: 그 오래된 얘기 아닌가요? 몇 년 됐죠?
0: 네, 맞습니다. 예, 예. 2025년 10월에 국내 뉴스랑까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루브르의 4인조 도둑이 있었는데.
1: 아, 몇 년은 아니군요.
0: 한 그래도 2년여 됐죠. 2년은 예, 예. 꽉 채우지 못했지만요. 예. 이 도둑들의 재판이 현재까지 열리고 있는데 재판에서의 어떤 발언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나온 르몽드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우리는 최대한 많은 보석을 훔쳐야 했다. 루브르 박물관 강도 두 명의 고백이라는 기사인데요.
1: 예.
0: 이때 강도들이 루브르의 아폴론 갤러리에서 훔친 보석의 가액이 약 8,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이나 가치를 한다고 합니다.
1: 엄청나네요.
0: 네.
1: 예. 일단 도난이 일어났던 그날로 좀 돌아가 보자면 루브르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이제 검사를 받고 그러잖아요.
0: 예, 검표도 철저하고 말씀하신 예. 것처럼 가방 검사도 이제 보안 검색대에서 받고 예.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갔냐. 이제 특히 우리가 생각한 루브르 박물관 그 유리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는 정말 예, 예.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1: 근데 예전에 제가 출장 갔을 때
0: 예, 예.
1: 그 피라미드를 짓고 있었어요.
0: 정말 예전이네요.
1: 85년에.
0: 아.
1: 저 출장 때.
0: 아, 그렇군요.
1: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저거 왜 저기다 짓느냐. 그 사람들은 그걸로 많이 싸우잖아요. 에펠탑 예. 세울 때도 싸웠다고 하지만.
0: 예.
1: 근데 요즘 뭐 그게 아주 명물이 돼 있는. 예, 그 얘기가 딴 데로 해서 미안합니다.
0: 그래도 재밌네요. 그렇게 예. 예전에 출장을 가셨다니.
1: 예.
0: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는 그 상징적인 루브르 타워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1: 예.
0: 그 삼각 유리 타워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 중에 이제 센강변에 있는 쪽에 이 아폴론 갤러리가 위치를 해 있다고 예. 해요. 근데 이 강도들이 좀 전 성의가 없다는 느낌을 받은 게 그냥 거기에 사다리차를 대고 전기톱을 들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심지어 시각도 박물관 개관이 9시인데 9시 반에 들어갑니다.
1: 예.
0: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예. 것 같아요.
1: 담력이 센 건지 뭐 아니면 더 치밀한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0: 그래서 좀 성의가 없게 들어가서 아무튼 예. 작업을 7분 안에 끝내고 다시 리프트를 타고 유유히 내려가는 장면이 또 찍히기도 합니다.
1: 예, 예.
0: 근데 좀 급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이때 훔쳤던 가장 이제 값비싼 보석이었던 그 왕관이 하나 있거든요.
1: 예.
0: 그걸 또 수로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1: 예.
0: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됐었던 게 루브르 박물관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의 이제 작품들과

0: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인데
1: 예.
0: 경비원들이 CCTV를 보니까 막 뒷걸음질을 치면서 도망가고요.
1: 예.
0: 너무 이제 보안이 허술한 점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1: 아무튼 그때 훔쳐간 보석들은 그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뭔데 이렇게 1,500억 원어치나?
0: 이 이제 아폴론 갤러리에서 이제 왕실의 보석들을 전시하는 중이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뭐 왕관, 목걸이, 브로치 등 이제 고가의 보석류 9점을 훔쳐 달아났는데
1: 예.
0: 한 개는 아까 떨어뜨렸다고 했잖아요.
1: 왕관은?
0: 지금 8개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1: 아직까지도?
0: 예.
1: 예.
0: 그래서 이번에 재판 내용을 좀 보니까 실제로 도난에 가담한 사람들이 설계까지 했느냐 그건 아니었고
1: 예.
0: 설계를 주도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정체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석을 훔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어딘가 외곽의 지하주차장에서 이제 잘 모르겠는 사람한테 이 보석들을 건넸다고 해요.
1: 예, 예.
0: 근데 경찰의 수사도 거기에서 이제 지금 단서가 끊겼고 도대체 누가 이 보석들을 가져갔느냐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1: 예. 그 미스테리한 사건이네요.
0: 네. 영화 네. 같은 일인데 경찰은 만약에 이 숨겨진 설계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주범이 아니고
1: 예.
0: 중간책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1: 아, 또? 그 예. 위에 또 누가 있다?
0: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 찾지 못한 이 8개의 보석들은 영영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1: 예. 먼 훗날 어디선가 나올 수는 있겠죠.
0: 예.
1: 예. 그 뭐 우리 살아생전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0: 근데 이제 저와 그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찾았다고 하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1: 네.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1: 빨리 또 뉴스 회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0: 예.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의 주제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P에선 진짜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오래돼서 들리는 잡음에 더해서 그 위에 진짜 빗소리가 들리는 앨범, 그 중에서도 명반들을 골랐습니다. 박정영 선거위원이 고른 오늘 두 번째, 이번 주 두 번째 곡은 Doors의 Riders on the Storm입니다. 와, Doors라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960년대 후반을 뭐 그야말로 통째로 뒤흔들었던 락그룹이죠. 노랫말도 시적이고 또 퍼포먼스도 아주 독창적이었기 때문에 락의 영역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활동한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6년, 좀 짧은 편인데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짐 모리슨, 그러니까 프론트맨, 보컬리스트가 일찍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더 뭐랄까 아쉬움이 남는 그런 밴드가 아닐까 싶은데, 이 짐 모리슨은 27의 나이에, 정말 한창인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음반, 그의 유작이자 Doors의 마지막 정규 앨범이 되겠습니다. 1971년에 발표된 LA Woman이라는 앨범인데, 맨 오른쪽에 이제 보컬리스트 짐 모리슨이 있고 그 옆에 기타리스트 로비 크리거, 또 존 댄스모 그 드러머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유명한 레이 만자르 키보디스트입니다. 근데 하여간 그 깨끗합니다. 이 LP는 어디서 최근에 구하신 모양입니다. 박종영 선곡위원 말로는 뭐랄까 낙관주의가 이제 좀 저물고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던 당시 미국의 분위기를 잘 나타낸 그런 명반이라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진짜로 빗소리가 들리는 오늘의 곡은 Riders on the Storm입니다. 폭풍 속을 달리는 라이더스, 예,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어즈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음반에서 진짜 마지막을 장식한 곡인데, B면에 맨 끝에 있습니다. 사이드 2의 Riders on the Storm.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무려 7분 14초입니다. 예, 오늘 좀 긴 곡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폭풍, 그리고 그 속을 달리는 외로운 존재들, 노래에 담긴 빗소리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Doors의 Riders on the Storm, 7분 14초 동안 감상하시겠습니다. 길어도 곡이 매우 좋아서 들을만합니다. 저녁에 비도 많이 온다는데 중부지방은, 음악 들으시면서 차분하게 큰 비에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예,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흑백사진이라고 아이디 쓰신 분, 7분 동안 믹스커피 타서 마시면서 음악에 심취해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커피 맛 좋으셨죠? 8794님, 7분짜리 곡을 틀어주시다니요. LP 코너가 너무 좋으시다고. 음악다방이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옛날 음악다방. 담배 냄새 많이 났던 음악다방 생각납니다. 예.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3026 쓰시는 분, 노래에 담긴 빗소리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생동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두 비 피해 없길 바라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주의 잘 살피면서 걸으라고 당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항준 감독과의 인터뷰 들으시고 8001번 쓰시는 분께서 거장 감독님답게 웃음이 예전보다 후덕해지신 걸 느낍니다. 차기작이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 만나서 뭔가 다음

0: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곧 뭐 나올 테니까 기다려보도록 하죠.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니의 김현철 씨, 시사상식 세계뉴스의 제 스타일의 노래까지 이렇게 좋아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미니 설치하고 회원 가입하셨다고 미니의 성병준 씨, 미니 설치 잘 하셨습니다. 요긴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나라가 있을 때도 미니 잘 들었습니다. 문자 3000번 쓰신 분께서 오늘도 방송 잘 듣고 가신다고요.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되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전쟁의 끝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자, 내일 12시 5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C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4: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3: 배윤호, 이남희의
4: 확 깨는 라디오가
3: 방송됩니다.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1%포인트 높은 3%로 지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경상수지도 2,90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 규모를 낼 것이라며 올해를 우리 경제의 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오는 2030년까지 잠재 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이루는 이른바 3-4-5 비전을 지시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순항미사일로 피격되자 미군이 즉각 해상 드론까지 투입하며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예멘에서는 7인한 반군인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부하 국제공항을 공격하는 등 중동 전쟁이 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당대표 선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당헌에 어긋난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가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한 당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유지를 강조했고 민주당에서는 잠시 뒤 의원총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2: 오늘 밤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중국을 강타한 9호 태풍 바비가 열대저압으로 바뀌면서 한반도로 다가오기 때문인데 폭우 시간대가 한밤중인 만큼 침수와 산사태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깜짝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세수가 늘면서 재정 여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올해를 우리 경제가 대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3: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6개월 전 전망치였던 2%보다 1%포인트나 올려잡은 수치고 한국은행이나 IMF의 전망치보다도 높습니다. 반도체 호조로 성장세가 커지고 있고 중동전쟁 여파도 추경 등으로 잘 막아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반도체 수출 덕에 올해 경상수지도 2,900억 달러 흑자를 내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6%로 0.5%포인트 올려잡았는데 중동전쟁에 따른 기름값 불안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반짝 성장에 그치지 않고 올해를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잠재 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이루겠다는 3-4-5 비전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외환 보유액 중심으로만 투자했던 한국투자공사도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해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역시 경제성장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 뇌관인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리스크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역시 올 하반기엔 최대한 동결한다는 계획입니다. 8월부터는 온 오프라인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잠재 성장률 상승을 위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 동력을 육성해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다시 해상 봉쇄를 시작하기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합의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크게 출렁했습니다. 전봉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4: 네.
2: 네, 정 기자. 미국이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군요.
4: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에도 내일도 이란을 세게 때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3일 밤에 보수 성향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이란 지도부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다면서

0: 필요하면 지도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강력한 경고인데 여기다가 이란의 핵시설도 공격했다고 천명했습니다. 나탄주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의 픽엑스 마운틴, 즉 곡괭이 산인데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한 번도 표적이 되지 않은 곳인데 트럼프는 이 시설 정문 앞에 크고 강력한 한방을 날릴 수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핵시설 복구 움직임이 있으니까 벙커버스터로 응징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엄포인 거죠. 이런 경고 속에 미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3일 연속으로 이란을 야간 공습했습니다.
1: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의미가 없다는 말도 했는데요.
0: 네, 트럼프는 지난달에 이란과 맺은 휴전 합의가 종전이란 본계약으로 가는 전 단계였을 뿐 큰 의미는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 합의는 이란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을 한 번도 이란이 존중하지 않았다고 맹비난한 겁니다. 또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이 왜 교전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 상황도 좀 설명했는데요. 어제도 합의가 성사되려고 했는데 이란 협상단이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모두 방을 뛰쳐나갔다고 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있었지만 이란이 합의를 뒤집었다면서 이번 충돌은 이란 탓이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란이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죠.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도 시작하기로 했고요.
0: 네, 이란은 우리 시간으로 14일 새벽에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아랍에미리트의 유조선 두 척을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선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6일과 7일에도 이란이 상선을 공격하긴 했지만 그때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번엔 사망자도 나온 겁니다. 미국도 공습은 물론이고 해상 봉쇄 카드도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부터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배를 막겠다면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되겠다면서 미국이 안전을 보장할 테니까 대신 배들은 화물 가치의 20%를 보호료로 미국 정부에 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외무장관도 맞받아쳤는데요. 호르무즈의 수호자는 미국이 아니라 항상 역사적으로 이란이었다면서 자신들은 미국과 달리 적정한 수준의 통행료를 받을 것이라고 일종의 비꼼을 날렸습니다.
1: 아, 상황이 다시 휴전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휴전 완전히 깨지는 건가요?
0: 네, 양측이 공습을 주고받고 있고 유조선 공격에다가 해상 봉쇄까지 하는 상황은 휴전 전 상황과 똑같죠.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국제 유가도 미국의 해상 봉쇄 소식에 크게 반응해서 9% 이상 뛰었습니다. 지난달 휴전되기 전에 전쟁 상황과 비슷하지만 또 협상이 완전히 깨진 건지는 아직은 좀 판단이 이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경고한 다음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여기서 이란과 여전히 합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 충돌이 군사적 소규모 충돌이고 새롭게 장기적인 전쟁 단계에 들어선 건 아니라고 또 설명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종합하면 지난 2월에 전쟁 시작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양측이 충돌하면서도 휴전 조건의 합의는 계속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예정대로 될지는 뭐 아직은 모르지만 충돌 강도를 높이면서 또 서로 유리한 조건은 계속 날리는 그런 가능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전봉기 기자였습니다.
2: 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웅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민주당 내에서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자 이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는데 어떤 얘기죠?
3: 네. 먼저 발의하면서 오늘 오전에 민주당 재선 홍기선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취지 직접 설명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4: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3: 네, 개정안 내용을 좀 보면요. 성폭력, 가정폭력, 또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명의 이름을 올렸는데 이번에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자 중에선 고민정 의원만 동참했습니다.
2: 그동안은 민주당 내 주류 의견은 그 완전 폐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건 어떤 변화로 봐야 될까요?
3: 네, 지난주 공식 발의한 법안도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보완을 하겠다, 보완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한 상태인데 지도부 입장을 먼저 보면 정청래 전 당대표죠. 오늘 오전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일부 의원이 있겠으나 대세는 아니다. 또 김민석, 송영길 후보도 폐지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는 상태죠. 지금 민주당은 이 시각 국회에서 2시부터요.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그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런 시각들이 있죠. 그 검찰개혁의 본질이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당원들 눈치를 보면서 정작 그 법안 마련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뒤에 숨어만 있는 거 아니냐. 또 마침 다음 달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누가 더 선명하게 이른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가. 이런 당대표 선거 일정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가 휘둘리고 있다는 건데 그 이런 관점에서인지 오늘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당내 선거로 인해서 논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값, 전셋값이 오르고 또 물가는 비싸고 민생이 되게 그 불안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수사권 논란만 부각이 되면서 이런 현실에 대한 집권 여당의 정책이 안 들린다. 이런 거에 대한 내부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국민의힘은 오늘 그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을 불러서 토론을 했는데 요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3: 네. 그 토론의 제목도 명확합니다.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권 필요성입니다. 또 검사 출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전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 4년 전 사건이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것도 처음에는 경찰이 폭행 혐의로만 수사를 마쳐서 검찰에 넘겼는데 이후 그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그 혐의자가 범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 이런 게 알려졌습니다.
2: 그렇군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원만하게 그 논의가 되려면은 상임위 구성이 좀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아직 이 원 구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3: 네.
2: 어떻게 될 이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3: 네,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전체 18개 상임위 중에서 민주당은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 그리고 국민의힘한테 7개 나머지를 가져가 이렇게 한 상태인데요.
2: 네.
3: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입장이라고 보면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들러리만 서라 이런 거 아니냐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구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지금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장 대표 행보에 대해서 뭐 당 안팎의 비판이 뭐 많지 않습니까?
2: 네.
3: 이런 거와 별도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보안수사권 관련도 그렇고요. 그제 어제 오늘은 그 최근에 주가의 극심한 변동성 장세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책임을 지고 해임하라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5: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2: 그렇군요. 이 민주당 당대표 선출 방식에서 선호투표제가 최고위원회를 통과를 했어요?
3: 네. 갈등 끝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2: 네.
3: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선호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따로 또 투표를 하지 않고 당초에 3위 후보자를 지지한 당원들이 2순위로 지지한 후보자에게 표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등, 3등 또는 1등, 3등을 한 후보자가 연합을 하게 되는 양상이 되는데 현재 구도를 보면 정청래 전 당대표에게 불리하게 될 평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 통과 과정에서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의원이 사퇴했습니다. 반발을 표현한 거죠.
2: 네.
3: 오후에 당무위원회를 거치면 또 확정이 됩니다.
2: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은 김희웅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 강력 중대 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상국 울산시장이 오늘과 내일 중앙부처와 기업체 본사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을 소화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H현대, 글로벌 R&D센터, 삼성 SDI 본사 등을 방문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저상버스 추가 도입, 제조산업 AI 전환 방안 등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김 시장은 정부나 기업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본

0: 사를 직접 찾아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맞춤형 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할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MBC와 울산 복합도시개발이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KTX 역세권 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KTX 역세권 특화단지 뉴온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사회 공헌과 브랜드 홍보 활동 등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뉴온시티는 KTX 역세권 인근 153만 제곱미터 부지에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첨단 산업단지 와 공동주택 등을 짓는 개발 사업입니다. 울산시 관광정책의 한계로 울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내 관광객이 감소해 국제정원 박람회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가 2023년부터 문화관광 분야에 8,5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광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시설 중심의 관광정책의 한계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콘텐츠와 운영체계가 뒷전으로 밀려있는 국제정원 박람회 준비 상황에 대한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진보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종훈 후보가 강한 진보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을 돌려드리고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노동의 가치와 시민의 힘을 알려준 울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보당이 불평등을 바꾸는 정책과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에서도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까지 울산에서는 모두 25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온열질환자 25명 가운데 폭염특보가 시작된 지난 6일부터 발생한 환자는 모두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낮 시간대 야외 활동과 농작업은 가급적 피하고 어지러움과 두통, 근육 경련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장소에 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장애인부모회는 지난달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돌봄서비스 기관 관계자들이 여성 장애인의 신체를 누르는 등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전달받아 시설 관계자 8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해당 기관을 압수수색해 CCTV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학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아침부터는 점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26도에서 34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울산 지역 현재 기온은 30.7도, 습도는 60%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2: 확 깨는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아, 오늘 덥잖아요.
1: 네.
0: 근데 전 세계가 폭염으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는 40도를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지구촌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단돈 10달러, 한화로 13,000원 정도로 직접 에어컨을 만드는 영상이 SNS상에서 지금 화제가 됐다는데요.
0: 스티로폼 상자 안에 꽁꽁 얼린 생수병을 여러 개 넣고요.
1: 네.
0: 뚜껑을 덮은 다음에 상자 뚜껑 위에 휴대용 선풍기를 거꾸로 설치를 한다 그럽니다.
1: 그런 뒤에 상자 옆면에 PVC 관을 달아서 선풍기 바람이 상자 속 얼음을 거쳐 찬바람으로 뿜어져 나오게 하는 건데, 이거 뭐 완전 과학자예요. 진짜 대단한 아이디어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용 에어컨을 만드는 거죠.
1: 대박.
0: 그런가 하면요, 잠들기 30분 전에 지퍼팩에 잠옷을 담아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 입어라, 뭐 이런 그 열대야 극복 방법도 SNS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데,
1: 대단합니다.
0: 자체적으로 폭염하고 싸우느라고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저희도 폭염에 지지 않도록 이 여름 여러분과 함께 잘 견뎌보겠습니다.
0: 바닷가에 있는 상상을 하는 게 가장 시원하지 않을까요?
1: 싹쓸이가 불러줍니다.
0: 다시 여기 바닷가.

0: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7: 네, 네, 확개는 라디오 출발했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합니다.
8: 어제보다 기온이 한 2도 정도 낮아졌어요.
7: 왜냐면 해가 그렇게 쨍하지 않고 약간 구름에 덮였거든요. 예.
8: 그래서 시원하신가요? 30.4도인데.
7: 그저까지 그게 시원하기까지는 않습니다.
8: 예. 내일 오전이 이제 비가 좀 내리고
7: 맞아요.
8: 오후부터는 맑아지면서 푹푹 찌는 날씨 34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7: 네, 여러분 폭염에 수분 섭취 잘 하셔야 됩니다.
8: 내일이 또 초복이라네요.
7: 맞네요.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8: 그리고 샵 2848번으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짧은 네.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7: 잠시 후에 양지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MBC
9: 라디오.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0: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11: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0: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11: 삼산현대백화점 울산 260-0003.
1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세상의 모든 모든 것을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만 작가 양 작가의 문제적 작가시죠.
1: 오늘은 별만 웃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0: 너무 더워요.
1: 어떤 문제도 일으키는 화끈한 문제 덩어리.
0: 제가 문제네요.
1: 양지영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양지영입니다.
1: 아, 목소리 아주 청아합니다.
2: 청아합니다 오늘.
0: 네. 네. 맞습니다.
1: 자, 오늘도 양 작가님과 함께 이 더운 날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어떤 장르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자, 오늘은 누이.
0: 누이.
2: 다방.
0: 누이와 다방. 네.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니죠?
2: 뭐 됐을 수도 있고.
1: 어감이 좀 그렇다. 네네. 예, 누이냐 다방이냐. 자, 어떤 주제로 먼저 가볼까요?
0: 저는 다방 하겠습니다.
1: 갈까요?
2: 아, 누이 문제 갑니다.
0: 여기서 왜 땡을 쳐?
1: 안 한다 이거예요.
2: 한 번이라도 치고 제대로 네. 치고 싶었어요.
1: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부터 문제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자,
2: 예전에 제가 네.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속 실제 인물이 나훈아였다.
1: 아, 맞아요.
2: 짝사랑 상대가
0: 그런 얘기 하셨죠.
2: 그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청취자분이 그렇다면 서른도 노래 속 누이
1: 누구냐는
2: 누구냐.
1: 맞아, 그 문자 왔어요.
2: 그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 아, 예, 예. 아, 있습니까?
2: 자, 일단 문제부터 갈게요.
1: 네.
2: 자, 그렇다면 서른도의 노래 누이 속 누이는 실제 인물일까요? 자, 1번 서른도의 친누나이다.
1: 아, 친누나.
2: 2번 어린 시절 서른도가 짝사랑하던 동네 누나다. 자, 1번이 친누나, 2번이 짝사랑하던 동네 누나.
1: 아, 문제입니까?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1번 친누나, 2번 동네 누나. 자, 정답하시는 분들 정답 주세요.
0: 이지선답니까?
2: 그렇죠.
1: 어, 오늘 이런 날이 잘 없는데.
2: 무슨 누나가 있습니까?
1: 거의 OX네요.
2: 그렇죠.
1: 친구의 누나도 있을 수 있잖아요.
2: 아, 그렇죠. 친구의 누나. 친구의 누나도 어쨌든 아니, 동네 누나.
1: 아, 그렇게 되네. 아,
0: 동네 누나.
1: 맞네, 맞네. 사촌 누나.
2: 약 이거 가사를 보면
0: 사촌 누나예요.
2: 가사를 보면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친 저도 이제 뭐 오빠가 있고 하지만
0: 요거는 동네 누나 같지 않고
2: 예. 네.
0: 친 누나 아니면
2: 친 누나한테 이렇게 사촌, 사랑스럽게 얘기를 한다고요?
0: 왜요?
2: 아, 그, 확실히 위쪽 지방이랑
1: 내면하고 누나가 있으시잖아요.
2: 경상도랑 다르네요.
1: 아,
2: 이런
1: 그러네.
2: 표현을 하나요?
1: 지역적 차이가 있을 수
2: 그렇죠.
1: 있습니다.
0: 남자들은 누나에 대한 그 마음이 좀 애틋한 사람들이
1: 그치,
0: 꽤
1: 엄마
0: 있거든요.
1: 엄마 같기도 하고요.
0: 그럼요.
2: 네. 오빠랑 여동생 사이 전혀 그 서로
0: 형하고 네.
1: 많이 맞았습니까 오빠한테?
2: 많이 맞았죠.
0: 아, 그래요?
2: 레슬링 상대로 연습 상대로 아. 많이 초크도 걸리고
0: 그래.
2: 네.
0: 우리 누나도 형한테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2: 그렇죠.
1: 아.
2: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이 힌트는 아니지만 이제 뭐 아무튼 그렇죠.
1: 누나가 있으신 분들 혹은
2: 그렇죠.
1: 누나를 동경하신 분들 정답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른도의 누이가 친누나이냐 아니면 동네 자. 누나이냐.
2: 자, 정답 이제 보내주시는 동안 네. 누이에 관한 또 다른 비하인드
1: 얘기해
2: 스토리가
1: 주시죠.
2: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0: 근데 왜 문제부터 내는 거예요? 오늘은?
1: 어, 이상하네.
2: 요 뭐 본론부터 가는 게
1: 아, 좋습니다.
2: 네. 자, 서른도가 그 어느 날 장인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0: 예.
2: 원래 처가가 부산이에요.
1: 예.
2: 그 같은 고향 사람끼리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으로 택시를 타고 갔대요.
1: 어허.
2: 그때 이제 때마침 새 음반 작업 중이었어요. 서른도 씨가. 근데 이제 데모 테이블을 그때 갖고 있었대요.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그 택시 운전기사가 서른도 씨를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제 서른도 씨가 그 데모 테이프를 선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제 들려주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타니까 택시는
1: 아, 택시에.
2: 그래서 어떤 곡을 좋아하는지 물어봐달라 하고 건네주고 내렸죠. 그냥 또 볼 일이 없잖아요 사실.
0: 그렇죠.
2: 그냥 그러고 선물을 하고 갔대요.
0: 예.
2: 그런데 그러고 1년 뒤에 이번에는 장모님이 별세를 하셔서 다시 또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서 택시를 탔대요.
1: 그분이!
2: 근데 그분이
0: 와! 진짜요?
2: 네, 진짜 그분이
0: 공교롭게도 그 택시기사가
2: 그 택시기사 근데 서른도 씨는 알아보지를 못했고
1: 서른도 씨를 두 번 태운 기사님은 네. 아실 수밖에
2: 근데
1: 없지.
2: 그분은 이제
0: 그분은
2: 워낙
0: 알아보지,
2: 이제 이분이 유명한 분이
0: 알아보지.
2: 알아봤어요.
0: 예.
2: 그래서 그분이 제가 택시에 탄 손님들한테 다 들려줬다.
0: 들려줬다.
2: 그래서 무슨 소리지 했더니 알고 보니 그 1년 전 기사였고 마침 그때 서른도 씨가 그 앨범의 타이틀곡을 뭘로 할지 좀 고민 중이었대요.
0: 고민 중이었다.
1: 대박이다.
2: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누이가 거의 마지막 곡에
1: 트랙에 있었네.
2: 트랙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미는 곡이 아니었어요. 근데 승객들이 다 그 노래가 제일 좋았다고 했다.
0: 그게 누이였어요?
2: 그게 바로 누이.
1: 와.
2: 그래서 그때 순간 이제 서른도 씨가 아 이 곡이구나 하고 해서 요게
0: 누이를
2: 타이틀.
0: 타이틀곡으로.
1: 이건 뭐 대중성을
0: 했군요.
1: 거의 1년간 시험한.
2: 그렇죠.
1: 그 기사님은 정말 뭐 좀
2: 그렇죠.
1: 받으셔야
2: 뭐
1: 될 것 같은데.
2: 하나, 그렇죠. 드려야 될 것 같아.
1: 저작권료라도.
2: 근데 예. 이제 서른도 씨는 이게 장인 장모의 배려다. 왜냐면 아. 그 내려가는 게 뭔가
0: 상을 당했을 때만
2: 네,
0: 내려갔으니
2: 장인 장모가 이 택시 기사에 뭔가 그 기운을 담아서 이렇게
1: 된 것이다.
2: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기재사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1: 이야, 네. 그렇군요.
2: 그런 자, 얘기가
1: 뒤에 비하인드까지 저희가 들려드렸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서른도의 누이는 친누나냐 동네 누냐냐 정답 아시는 분들.

0: 네. 서른도의 누이 함께 들었습니다.
1: 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노래입니다.
2: 그렇죠.
1: 이렇게 동생이
2: 굉장히 다정해요.
1: 동네 누나든지 네. 친누나든지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0: 사랑이 묻어나네요. 가사에서. 예. 자, 서른도 씨의 노래 네. 누이에 나오는 그 누이는 실제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1번 친누나다. 2번 짝사랑하는 동네 누나다.
1: 정답은요, 작가님?
2: 정답은 1번. 친누나였습니다. 이게 가사가 너무 다정해서 저도 의아했어요. 이걸 과연 진짜 서른도 씨가 작사를 했나? 알고 보니 그 배우자인
0: 예, 예.
2: 원래 아내분이 작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쓰셔서 여성이 쓰셨으니까 아무래도 감성적으로 조금 예쁘게 그렇다. 그래서 이수진 납득을
0: 씨?
2: 했어요.
0: 작사가 이수진 씨가
1: 그렇죠. 아내분.
0: 아, 아내분이시군요.
2: 그래서
0: 아.
2: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서른도 씨 친누나가 설현정. 근데 서른도 씨 본명이 이영춘.
1: 이영춘이잖아요.
2: 그래서 저 이게 가짜 뉴스 아닌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 이분 본명이 이영은.
1: 아.
2: 그래서 원래 먼저 데뷔를 했대요.
1: 가수, 누나가?
0: 누나가.
2: 그래서
0: 누나도 가수였어요?
2: 그렇죠. 대구에서. 근데 이제 여자 가수 뭐 그 시절에 딴따라 한다고 반대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제 대구를 했지만 동생이 더 잘 됐고 그리고 서른도 씨가 작곡을 하니까 직접 이분 타이틀곡인 드라마 인생을 만들어줬다고
1: 와,
2: 합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안에 스타는 한 명만 있어도 괜찮다.
1: 아, 괜찮죠. 네. 괜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2: 자, 이분입니다.
1: 아,
2: 닮았죠?
0: 약간 닮았네.
2: 눈매가.
1: 약간 송가인 씨 같기도 하다.
2: 그렇죠.
1: 예. 예.

0: 네. 찾아보세요.
1: 직접. 진짜.
2: 오. 서른도의 누이.
1: 그러네.
0: 예, 이분이 예,
1: 눈코 쪽이
0: 그렇죠.
1: 아, 비슷하네.
0: 그래서 이분이 누이의 진짜
2: 실존입니다. 아.
1: 이름이 뭐라고요?
3: 설현정 씨입니다.
2: 본명 이영은.
0: 네. 이영은.
2: 네. 자, 그러면 누이는 친누나였는데요. 정답 맞춰주시고 발표하겠습니다. 2886번님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2: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다방 주시죠.
3: 네, 다방 문제 갑니다.
0: 서른도 씨가 네. 원래 고향이 부산 해운대 토박이.
1: 오늘은 서른도 씨 문제군요.
0: 그렇죠. 네. 그냥 이어서 찾다 보니까 얘기가 많더라고요.
1: 네. 부산 토박이.
0: 그래서 요분이 아버님이 권투 선수였는데
1: 아, 진짜요?
0: 부상으로 그만두고 그 후로 여러 사업을 이제 했지만 실패.
1: 실패하시고
0: 하고 술만 마시다가 아. 이제 아편 중독까지.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와중에 아버님이 그 불쌍한 사람을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 성격. 그냥 입던 옷도 내주 이렇게 아. 벗어주는.
2: 네.
0: 그래서 친척들에게 벗어준 빚보증이 잘못돼서 집안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거덜나면서 이제 어머님이 육남매거든요.
1: 예, 예, 예.
0: 살림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일본에서 살던 친척이 작은 식당을 하나 마련해줬는데 예. 그게 바로 울산의 한 공장에 있는 구내식당.
1: 아 오. 울산.
0: 울산이에요.
2: 가까우니까 그렇죠. 대쪽으로 오셨네요.
0: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 그 친척이 엄청난 빚을 숨긴 채 껍데기 식당만 넘겨준 거예요.
1: 아이고.
2: 완전 드라마네요.
1: 친척이에요? 그렇죠.
0: 친척이.
1: 친척이 그러면 안 되지.
0: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힘들게 거기서 울산에서 일을 하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서른도 씨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1: 중학생.
0: 중2. 네. 울산에 자주 왔었대요. 근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울산 중심가에 있던 한 다방에 울산 시민 노래자랑 대회라는 포스터를 이게 그때 이제 전국 노래자랑 대회 예선을 겸한
2: 뭐 울산이 만들어준
0: 그렇죠.
2: 가수네요.
0: 그러니까 저도
2: 멀리 가니까
0: 찾다 보니까 울산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 대회여서 근데 하려고 보니까 이미 예선이 끝나.
1: 아이고. 오.
0: 그러면 여기서 보통은 포기를 하죠.
1: 포기를 하죠 보통.
0: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서른도가 없겠죠.
1: 아 그런
2: 설마
1: 거예요?
2: 관계자 찾아갔나요?
0: 근데 이분이 진짜 난 사람인 게. 심사위원을 유심히 봤대. 거기 있는 심사위원. 그래서 대회 끝나자마자 그 심사위원한테 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노래자랑 대회 제가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중학교 2학년이.
1: 아 중학교 2학년이?
0: 네. 그래서 너 몇 살이니? 했더니 15살이요. 그러니까 어린 놈이 공부나 할 것이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노래나 한번 들어보자. 해서 그때 배호의 노래를 불렀는데
1: 배호 씨의 노래를.
0: 목소리는 좋은데 아직 창법이 정돈돼 있지 않다.
1: 그렇지 당연히.
0: 심사위원이. 그래서 노래 공부 더 해야 된다. 나한테 배워라.
2: 떡잎을 알아보신 거예요?
0: 나한테 배워라.
2: 심사위원님이?
0: 그래서 심사위원이 지금으로 치면 보컬 트레이닝을 시켜준 거죠. 그 예를 들면 미스터 트롯에 나가기 위해서 뭐 임영웅 씨를 이렇게 더 트레이닝
2: 지도했다.
0: 원석을 이렇게 더 하듯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대회에 나가서 그 무슨 울산의 한 다방에서 열린 그 전국 노래자랑 예선 대회에 나가서 거기서 또 우승을 하고 그래서 그 서울까지 서울 MBC까지
1: 울산이 키웠네요 그러면
2: 맞네요 시작이었네요
0: 네 그렇게 됐습니다
1: 아니 한번 서른도 씨가 오셔가지고 울산이 고향처럼 여기는 곳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2: 있었네요.
1: 있었어요
2: 예.
0: 그래서 서울 본선에 나가서 홍민의 석별을 불렀는데 그때 심사평이 사막 한가운데서 다이아몬드를 찾았다
1: 오.
0: 어쩜 그 나이에 그 노래를 이렇게 훌륭하게 소화해내는지 놀랄 뿐이다 하면서 연말 결선에서 우승
1: 근데 배우 씨도 그렇고 홍민 씨도 그렇고 목소리가 굉장히 굵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근데 이 노래를 하셨구나
0: 그래서 이제 울산으로 금이 환향해서 공단 근로자들의
2: 네.
0: 환영을 엄청나게 받고 공단의 단골 가수 울산 공단의 단골 가수가
1: 울산이 키웠네
2: 야, 이런 비하인드가 있어
0: 이런 비하인드가 있어 그래서 문제입니다.
2: 네, 주시죠.
1: 문제 문제군요.
0: 서른도 씨가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울산 중심가에 있던 이 다방에서 열린 전국 노래자랑 예선 대회에 나가면서
1: 설마 다방 이름을 맞추는 거 아니겠죠?
2: 맞는 거 같은데.
1: 맞아.
0: 가수 데뷔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이 다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나 맞출 거 같은데. 아, 맞추면 안 되겠죠.
0: 한번
1: 아, 얘기
0: 그렇게 얘, 자신 있나요?
1: 얘를 얘가 있잖아요. 자, 보기가 있는데.
2: 1번.
0: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있는지 보세요.
2: 아, 네. 1번.
1: 1번.
0: 1번 청자다방.
2: 2번.
1: 청자.
0: 2번 옥다방.
1: 옥다방.
2: 3번

0: 3번 왕다방.
1: 왕다방
0: 아~ 있습니까?
1: 있어요?
2: 예, 네,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 아, 1번.
2: 2번은 네. 청취자들이 보내준 적이 있어요. 2, 3번은.
1: 아, 그래요?
2: 저희 다방 얘기할 때.
0: 아, 예전에 요
2: 예전에
0: 다방
2: 울산에 있었다고 보내주신 적이 있어.
1: 아~ 근데 여기가 어느 동네인지 알아요?
0: 저 근데 이거 찾다 보니까 그냥 울산의 도심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2: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1: 아니 그 당시에는 야음동이 중심이었어요.
2: 아, 오히려
0: 아, 그런가요?
1: 야음동이 중심이었다가 성남동으로 옮겨 와요.
2: 그러니까요. 1번 자. 청자, 2번
0: 옥다방,
2: 3번 왕다방.
0: 그렇죠. 청자냐 옥이냐 왕이냐.
2: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청자다방, 옥다방, 왕다방 중에 서른도 씨를 태어나게 한 곳, 노래로 태어나게 한 곳은 어디인지.
1: 혹시라도 그때 서른도 씨를 보신 분.
2: 어, 그런 분들이 있다면.
1: 계시다면.
0: 공단에서 엄청 많이 부르셨대요.
1: 그러니까. 그러면 좀 연세가 네. 있으실 것 같은데.
2: 그렇죠. 네. 그래도 뭐 들었다거나
0: 아니면
2: 우리 식구가 거기서 봤다더라, 봤다더라. 이런 얘기 아시는 분들도 문자 주시면 문자 좋겠네요.
0: 그 시절에 아, 내가 울산에서 다방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2: 아니 운영을 했다.
0: 그렇죠.
2: 다 좋습니다.
0: 그렇죠. 그 요 예. 다방은 확실히 있었다.
2: 아하.
1: 힌트곡이 있습니까?
0: 힌트곡이 있는데 시간 괜찮은가요?
1: 아, 힌트곡을 못 보내드리겠네.
2: 자, 그러면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4: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활이오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3: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캠핑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네, 네. 화요일 아, 화깨라.
9: 네.
8: 아, 자, 문재우 작가 시점 하고 있습니다.
9: 지금 청자다방에

0: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울산하면 청자다방이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2: 그런 청자다방은 그 시절에 어느 곳에나 뭐 전국 어디에나 있었네요.
0: 맞습니다.
1: 청자다방이 옥교동에 있었대요. 옥교동에.
2: 옥교동.
1: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울산의 중심가가 옮겨온 그 순서가 야암동부터 시작해서 성남동 옥교동. 그랬다가 이제 삼산동으로 가거든요. 삼산동.
0: 네, 청자다방은 보니까 방문하신 분들이 많고 거기다가 옥다방이랑 왕다방도 많이 보내주시면서 왕다방에서 뭐 설탕 둘 크림 하나 이거 많이 넣으세요.
2: 이게 시대별로 유행한 또 핫한 고등학, 다방이 달라서
1: 고등학교 때 많이 가봤다고 하는 고등학교 때 다방을 들락날락 하셨어요?
0: 이분은 어떻게 좀 노셨네요. 예.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요. 작가님 그럼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1: 정답은요?
2: 네, 정답은 3번 왕다방이었습니다.
1: 아~ 왕다방.
0: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김영미님은 왕다방은 좀 이름이 어색하다 하셨는데 그렇죠. 왕다방을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1: 근데 다방이 굉장히 넓었나 봐요. 여기서 막 예선전도
2: 그렇죠.
1: 하고
2: 예선전도 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0: 그리고 청자다방은 그때 그 시절에 DJ도 많았다고.
1: 아하.
0: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규모가
1: DJ가 않았네요. 있을 시절이면 80년대고.
0: 아.
1: 이 서른도 씨가 중고등학생 때는 70년대 중반쯤 될
0: 수도 있거든요. 아니 89년생인데 어떻게 아세요?
1: 뭐 있어요.
2: 동생이요.
0: 동생이죠. 뭐 이때.
1: 있어요.
0: 자 그렇다면 왕다방이 정답이었는데요. 서른도 씨를 낳은 왕다방 정답자 발표합니다.
1: 정답자는요.
2: 네, 2386번님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0: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안타깝게도 왕다방에 갔다 오셨던 분, 네. 왕다방에서 서른도 씨를 보신 분의 문자는 없어요.
0: 아무래도 그 안타까워요. 세대보다는 더 어린 세대분들이 화개라를 또 많이 듣고 계시는 것 같네요.
1: 문제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0: 네.
1: 문제가 좀 황당하죠?
0: 요즘은 뭐 우리가 거의 뭐 내 돈 내고 시켜도 내가 들고 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갖다 주고 그렇죠. 이런 것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
2: 저기 이제 인터넷으로.
0: 네.
2: 저희 해운대 국민학교 선배님이시라고
0: 선도 강영님께서
2: 선배님이라고
0: 우리 선배님입니다. 해운대 초등학교 그러셨군요. 네. 아 이렇게 또 인연을 남겨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1: 아, 서른도 씨는 노래도 정말 잘하시지만
0: 네.
1: 노래를 너무 잘 만드세요.
0: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
2: 그렇죠.
0: 임영웅 씨가 뜬 보랏빛 엽서도
1: 서른도 씨가 만드신 거예요.
0: 그리고 너무 사랑하시는 우연히 그 노래도 다 서른도 씨 노래죠.
2: 그렇죠. 네.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히죠.
0: 대단합니다. 또 서른도 씨의 또 일화를 저희가 오늘 또 양 작가의 네. 문제적 작가 시점에서 함께 풀어봤습니다.
1: 작사는 또 아내가 하니까.
0: 아.
1: 다
0: 단의 수공업이네요.
1: 뭐 그렇지.
0: 자 그럼 작가님 오늘 1, 2부 끝곡 어떤 곡 들을까요?
2: 자 그러면
0: 네. 네.
2: 서른도 씨 얘기를 했으니까
1: 네.
2: 사랑의 트위스트
1: 크, 사랑의 요거 트위스트.
2: 들어보도록
1: 명곡이죠
2: 하겠습니다.
1: 명곡
0: 네, 네. 여러분 덥지만 발바닥 땀나게 트위스트 비비면서 양 작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저희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3시 뉴스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는 16일 예정된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대법원 2부에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연기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부결되자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필두로 친명계 인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특정 후보 측 반대로 무산돼 아쉽다며 당의 미래라는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집단적 자기 정치라고 적었습니다. 친명계로 꼽히는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중심에 청년이 들어와야 한다는 게 시대의 요구라며 오직 당권 장악에만 매몰된 모습들은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안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안건 관련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처별 부동산 쟁점 보고 이후 한성수 국무총리에게 발언을 신청했지만 한 총리는 오늘부터 이루어질 부처별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시장님 주실 건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밤부터는 경상권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경기 북부 많은 곳 120mm 이상, 수도권 최대 100mm, 충청권과 전북 최대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낮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AI가 읽고 쓰는 일을 사람보다 잘한다고 해서 이런 능력은 기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AI에게 일을 시키려면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이 맞는지 가려낸 힘이 필요합니다. 수학, 물리, 화학 같은 기초과학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기술도 결국 이 기초 위에서 만들어질 테니까요. 기본이 항상 최고다라는 말은 낡은 조언이 아닙니다. 가장 빠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단단한 준비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대체 언제 되는 게 뭐이?
1: 아 아줌마 더운데 왜 또 열내고 그러세요?
0: 오늘 오전에 부산 양산김해 친구들이랑 개모임 한다고 동해선 타고 내 부산 안 갔다 왔는겨.
1: 아우 놀러 갔다 오셔서 왜 그래요 또?

0: 다들 동해선 타고 전부 부산 양산 김해에서 다시 버스나 지하철 탈 때 환승 할인 돼갖고 무료로 이용한다 카대.
1: 근데요.
0: 아니 기분 나쁜 게 울산 사는 내만 환승 할인이 안 돼. 내 참마 서럽어 살겠나 진짜로.
1: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유 동해선이 지나는 도시 중에 울산만 광역 할인 환승 할인 체계가 없어서 좀 소외되고 있기는 하죠.
0: 아니 그래가 뭐 원래는 트램을 만들면은 트램 중심으로 동해선이랑 시내버스를 연계하는 광역 환승 체계를 만들겠다 했다잉겨.
1: 아유 그래서 트램 만들어지면 환승해서 부산 양산 김해 가기도 참 편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죠.
0: 아니 그래가 꿈을 꾸고 있었더만은 지금 트램을 재검토 하니 마니 얘기가 나오니까네 또 이래 기약 없이 미뤄지면은 뭐 내 살 때까지 가겠나. 아유. 지금 바로 추진해도 1호선이 2029년 개통이라 하는데 또 미뤄봤어. 10년은 더 기다려. 된다. 아이고 답답하래.
1: 답답하긴 해요. 근데 아직 모르지요. 그 트램이 추진될 수도 있고 트램 대신 BRT인가 뭔가 그 간선 급행버스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아유 일단 뭐든 생겨야 그걸 중심으로 해서 광역 환승 할인 체계도 생길 텐데. 아유 아무튼 늦어질수록 우리 심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0: 맞아 맞아. 다른 도시는 광역전철로 다 이어져가지고 전부 오고 가기 편해졌다고 좋다고 난린데 우리만 자꾸 이래 뭐 이래지고 들어지고 늦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니까네. 아 이대로 가면은 교통 불편해갖고 누가 울산에 놀러 올라가겠는겨 안 그렇나.
1: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튼 이게 정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말이에요.
0: 내는 어리부가 모르겠다. 트램이고 BRT고 BLT고 가네 뭐 BTS고 가네 아무튼 가네 울산 사람들도 정시에 좀 차를 탈 수 있도록 부산 양산 김해로 갈 때 우야든로 편하게 환승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사람들도 오지. 좀 제발 좀 그리 해주소 알겠는겨. 우리 말 듣고 있지예.
1: 듣고 있어요.
0: 퀴즈 안 와줬어.
1: 다음 중 동해선 광역전철이 통과하는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광역 환승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도시는 어딜까요?
0: 1번
1: 울산,
0: 2번
1: 부산,
0: 3번
1: 양산,
0: 4번
1: 김해.
0: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의료 문자로 지금 난가주에서
1: 힌트곡 나갑니다.
0: 오은정입니다.
1: 울산 아리랑.

0: 네, 오은정의 울산아리랑 들었습니다.
1: 네, 너무너무 아쉬워요. 우리도 환승하고 싶다 라고 보내주신 분도 많습니다. 트램 꼭 합시다 하신 분도 있고요.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많습니다.
0: 정답은 1번 울산이었습니다.
1: 5419번님께 선물 갑니다.
0: 축하합니다.
1: 아니, 왜 3부에 윤일돈 씨가 오셨죠? 라고 보내셨는데요.
0: 아이, 들어오지 말라니까 참...
1: 잠시 후에 바로 만나봅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어마어마한 꼰대력으로 어디까지 선을 넘을지 조마조마한 남자.
12: 울산 MBC 대표 선 넘는 남자 개콘 윤일돈 선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3: 네, 반갑습니다. 돈 들어던 윤일돈입니다.
12: 윤일순이라고요?
13: 너 진짜 이 폭염이 되니까 입술도 굳네.
12: 예. 아, 지금 우리 두 남자분들이 예. 폭염 때문에 입술을 너무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13: 아, 그렇습니다.
11: 예. 아니 왜 일찍 나오신 거예요?
14: 사실 이제 다른 쪽에 스케줄이 있었는데 아.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이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현지 그 타이틀 찍으려던 게 취소가 됐어요.
12: 아, 그래서 오늘 일찍 오신 거군요.
14: 미리 온 거예요.
12: 그래서 저희가 좀 빨리 모셨습니다.
11: 근데 이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0: 네, 잘한 거지.
1: 아니 유일돈 씨한테 이렇게 이 말할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아니야. 꼭 도움이 될까?
2: 둘이 함께 만드는 거보다 셋이 함께 만들잖아. 그럼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야.
3: 역시 굉장히 또 꿈보다 해몽입니다.
2: 그럼, 그럼.
3: 자,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시면 우리 광나는 남자 유일돈 씨 얼굴 확인하실 수 있고요.
2: 광남.
3: 광인합니다. 예. 자, 저희가 토론을 할 건데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아 누구 의견이 맞다.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의견 주시면 저희가 풀빌라 숙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 나 진짜 이거 들을 때마다 나 설렌다.
3: 이럴 때 너무 가고 싶잖아요.
2: 아니 내가 안 가잖아. 네. 누군가가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 설레요.
3: 아~
1: 왜 날 보고
2: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 막 빌라에서 그것도 풀장이 있는 거잖아.
3: 그렇죠.
2: 얼마나 좋겠어 이 여름에.
3: 아차상에게는 에어컨.
1: 되게 가정적인 남자야.
2: 아니 같이 우리도 세 명 가도 재밌다니까.
3: 그럼요. 제일 재밌죠.
2: 아 진짜로 우리 같이 한번 가 MT를.
1: 내가
2: 우리 한 5만 원씩 내서 가자.
3: 아니 출발을 밤 9시에 하실 수 있나.
2: 우리 예전에 왜 MT 가 때 우리 배국장님 재밌었잖아.
3: 안 주무셨죠?
2: 아니 배국장님 너무 재밌거든. 가면 현장
1: 뭐가 재밌어요? 재밌긴.
2: 가만히 있어도 재밌어 자기는.
1: 난 술 안 먹고 밤새는 건 처음이었어요.
2: 그러니까 게임하니까 되게 집중하더라. 안 틀리려고.
3: 그런 시절도 있었네요.
2: 맞아요.
3: 자, 저희가 토론할 건데요, 여러분. 1등에게는 풀빌라 숙박권, 와. 2등에게는 저희가 울산에 있는 호텔 숙박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2: 호텔 숙박권도 좋네.
1: 왜 그렇게 자꾸 청취자들을 재우려 그래요?
2: 막상 가면 잠이 안 온다.
3: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근데 조금 진짜 선 넘는 토론입니다.
2: 그렇습니다.
3: 주제 발표해 주시죠.
2: 오늘의 주제는 깻잎 논쟁. 배우자가 이성에게 베푸는 친절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나 이겁니다.
3: 만약에 결혼 전이시라면 내 남자친구 혹은 내 여자친구가 이성에게 베푸는 친절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꼭 깻잎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2: 그렇습니다. 다양한 친절한 그렇죠. 행위가 많죠.
3: 예, 뭐
2: 다른 이성에게
3: 차문을 열어준다거나
2: 아이, 그럼.
3: 이렇게 열려있는 문을 잡아준다거나
2: 우산을 씌워준다거나
3: 내 겉옷을 벗어서
2: 그렇습니다.
3: 맞아, 그거 얼마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2: 우산 우산
1: 뭘.
3: 누가 춥다고
2: 네. 겉옷을 벗어주는 거
3: 내 자켓 입고 가 나중에 좋다. 갖다 줘라고 했다는 거예요.
2: 예.
1: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요?
2: 야, 뭘 또 그것까지 하려고 그래.
3: 아니, 지금 얘기할 뻔했다 지금.
2: 친절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3: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 언니 같으면 이해할 수 있겠어?
2: 문을 잡아준다. 아, 왜 뒷사람한테 문 잡아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
1: 아니 그거야 뭐.
2: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친절한 의미에 대해서.
3: 어디까지 가는가?
1: 그러니까 그,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3: 네, 그리고 뭐 또 직업에 따라서도.
2: 그랬어.
3: 너무 또 친절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몸에 배어 있어.
2: 더 골 때리는 거는 배윤호가 다르고 윤일돈 다릅니다. 이거는 잘생긴 남자가 하는 거하고 못생긴 아 진짜라니까
1: 말도 안 되는 소리야.
2: 잘생긴 여자한테 하는 거 아유 예쁜 여자한테 하는 거하고 못생긴 여자한테 하는 거 다릅니다.
3: 이게 바로 골 때리는 이야기예요.
2: 그렇습니다.
3: 좋습니다. 그럼 과연 친절의 대명사 우리 윤일돈 씨 어떻게 어디까지 아내를 이해할 수 있을지.
2: 네.
3: 자, 깻잎 논쟁. 그 상대방에게 얼마나 친절까지 가능한가. 자, 지금부터 토론 들어갑니다. 30초 발언 주시죠.
2: 매너가 사람을 만들고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눈앞에 깻잎 때문에 쩔쩔매고 비에 젖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외면하는 건 매너가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비매너일 뿐입니다. 깻잎 떼주는데 3초, 뒤 사람을 위해 문 잡아주는데 3초입니다. 3초의 친절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게 부처님의 자비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람에게는 심장을 주되 세상에는 따뜻한 눈길을 주는 게 사람입니다.
1: 와, 요즘 시간을 딱딱 맞추네요.
2: 아, 그럼.
3: 캠페인인가요?
2: 아, 그러니까.
3: 친절은 죄가 아니다.
2: 그렇죠. 예. 오히려.
1: 됐습니다. 친절한... 잠깐 여기까지요.
2: 예. 예. 가로막네.
3: 할실 시간 오늘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배윤호 아나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30초 발언 주시죠.
1: 남녀 7세 부동산.
2: 아야, 이게 뭐야?
3: 적합이 적합이.
2: 뭐야? 적합동이야.
1: 깻잎 논쟁은 깻잎 논쟁은 깻잎으로 끝내야 됩니다.
2: 야.
1: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2: 안
1: 옷을 벗어 준다든지, 의자를 빼 준다든지,
2: 의자.
1: 차문을 열어 준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그렇구나.
1: 이거는 사랑하는 아내한테만 하는 일이지. 모르는 여자에게 한다면 그거는 의심해봐야 됩니다.
2: 그거는
1: 그 사람. 5,
4: 그럴 수
1: 뭐라고요?
2: 끝까지야?
3: 아 옳다.
2: 옳다. 양지영 그러니까 쏠른 거야. 양지영 그런 따뜻한 남자의 배려를 그냥 받아라고. 그거 왜 자꾸 막아? 이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아 나 진짜.
1: 제 의견에 다 찬성하시잖아요. 봐요.
3: 아 좋습니다.
2: 아 감독님도 이렇게 한다고?
3: 남녀 7세 부동석이다까지 나왔어요.
1: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3: 네.
1: 이남미 씨의 의견 들어봅니다.
3: 자, 두 분은 완강하게 의견을 제시하셨지만 저는 약간의 중립적인 의견을 지키겠습니다. 10년 이상, 5년 이하의 지인이라면 깻잎 가능합니다. 20년 지기 친구다. 깻잎을 묻혀줄 수도 있죠. 하지만 최근에 만났거나 잘 모르는 이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은 저는 감히 이혼 사유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절은 정말 식구에게 베풀어도 모자란데 그럴 시간이 있다는 건 다른 마음을 타는 것이 아니냐. 게임
1: 오버. 예, 일단은 이거를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옷을 벗어준다든지 문을 열어준다든지 의자를 빼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내한테는 안 해요. 보통 그래, 보통.
2: 아니야.
1: 보통 안 해.
2: 그거 아니야.
1: 몰라, 아니야.
3: 어떻습니까? 윤두턴 씨 그 반격 의견 주시죠.
2: 그러니까 봐봐요. 그 내가 원래 그런 기질의 사람으로 태어났어.
3: 예를 들어 뭐 서비스 그런, 게 있거나.
2: 뭐 있어. 근데 아내에게는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단절한다. 이것 자체가 나에 대한 배신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롯이 태어난 사람인데 그러면 아내에게 하는 행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아내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내 심장을 줄 수 있어. 그런데 세상을 향해는 따뜻한 눈길까지 주지 않는 거는 그건 나에 대한 배신이라는 얘기지.
3: 잠깐만, 깻잎 얘기해 지금. 심장에 예수님 부처님.
2: 그래서 나는 그런 기질로 태어나면 그런 기질에 그걸로 해야지 행복하게 장수하면서
3: 장수.
2: 내 세상을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아니, 근데 심장...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나는 내 애인한테만 해야지 이건 이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이거 자체가 얼마나 추접해.
1: 간디예요?
2: 아니 그러니까 나의 태어난 대로 하면 돼.
3: 아, 이 정도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럼. 사람 놀이의 실천이다.
2: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아이프가 얘기하는데 여보 난 당신 그거 이해하는데 예쁜 사람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어.
3: 언니는 너무 그것도 그거 자기적이야.
2: 아니,
3: 그 부분은
2: 자기가 그게 불편하대.
3: 아니 그럼 그 기준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오케이 해주는 여자는 되고
2: 예전에 내가 우리 한창 싸이월드 유행했었잖아. 네. 그럼 내가 촬영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잖아. 그러면 자기가 그 사진 보고 풀사시에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내 옆에 이성이 있으면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안 예쁜 사람은 안 물어봐. 근데 예쁜 여자가 있잖아. 이 여자는 누구야? 물어봐.
3: 약간 언니가 질투심이 있으셨다.
2: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런 여자한테는 최대한 친절을 베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나도 모르게 친절이 자연스럽게 나와.
1: 그러니까 그걸 좋아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3: 그렇죠. 반대로 아내분께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 남자분의 깻잎을 매일 떼주거나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2: 나도 똑같아. 네? 나도 잘생긴 남자면은 걱정을 해. 근데 나처럼 생겼으면 걱정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배윤호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
1: 말도 안 되는
2: 소리. 아, 힘들어.
1: 말도 안 되는 소리.
2: 아니 배윤호 저 잘생긴 사람은 왜? 왜 잘생기까지도 한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3: 자, 그렇다면 이제 깻잎도 얼굴 봐가면서 걱정해라.
2: 그래서 깻잎을 하는데 예쁜 여자한테는 하지 말란 얘기야. 우리
3: 아니
2: 와이프.
3: 근데 저희가 애정의 조건이라는 그 이혼 관련된 코너를 진행해 보면 예쁘거나 잘생겨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건 또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2: 그래서 그 여자의 그거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친절을 베풀 만한 사람이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친절을 베풀지 않아야 하는 거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깻잎 잡아주고
1: 그러니까
2: 문 잡아주고
1: 하지 말아야지.
2: 의자 빼주고
1: 아니야. 그걸 구별하기 힘들면 하지 말아야지.
2: 삭막한 세상을 만든다.
3: 자, 그러면 요 얘기 한번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진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요즘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잖아요.
2: 그렇죠. 네.
3: 그래서 겉옷을 후배에게 내 옷 입고 가.
2: 자켓 입고 가.
3: 라고 했대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2: 나는 사실 자켓이 아까워 3부를 못해. 왜냐하면 이게 내 자켓일 때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게 내가 챙긴단 말이야. 근데
1: 아니, 주는 게 아니잖아요.
2: 맞는데 그 여자가 입고 가잖아. 그럼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켓을 함부로 할 가능성이 있어.
1: 아니지. 그런 게 어딨어.
2: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이게 벗어놨다가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내가 속상해 죽어.
1: 남의는
3: 어쨌든 그 후배보다는 본인 자켓이 소중하다.
2: 그렇지.
3: 아 그럼 배윤호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빌려주실 수 있어요?
1: 아니 저는 그걸 왜 빌려줘요?
3: 이건 아니다.
2: 야, 배윤호는 벗어줘.
1: 아니에요. 절대
2: 배윤호는 그런
3: 아니, 더워서
2: 사람이야.
3: 안 입고 오세요.
2: 진짜 우리 MBC에서 제일 더위 많이 타는 분이긴 해요.
3: 핫한 남자예요. 핫한
2: 진짜
3: 아이.
2: 더위 많이 타요.
1: 그래서 자켓을 여름에는 필요 없어요. 저는.
3: 자 그럼 여러분들도 요 의견을 뭐 깻잎 얘기도 있지만 내 옷을 벗어주는 내 배우자. 이거 맞는가.
1: 그러면 윤일도 씨가 선곡한 네. 노래를 한곡 듣죠.
3: 좋습니다. 여러분 샵 2848번으로 여러분들만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풀빌라 식사
2: 이 노래 이 노래 듣고 난 다음에
1: 이 노래 성공하셨어요?
2: 이 노래 듣고 난 다음에 야, 만약에 진짜? 깻잎 잡아주지 않고 문 잡아주지 않고 의자 열어주지 않으면 어. 진짜 삭막한 세상 되는 거야.
3: 도대체 어떤 노래 선곡하셨는데요?
2: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노래 가사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의

0: 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MBC 라디오.
2: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3: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4: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5: 네, 화개는 라디오 오늘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깻잎 논쟁, 배우자가 이성에게 베푸는 친절, 나는 얼마나 어디까지 이해해줄 수 있나,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려가 습관인 사람에게 깻잎 논쟁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6: 맞아요. 이 말입니다.
5: 이 친절의 정도가 어디까지고 기준이고 오버인지 걸러낸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6: 맞아요. 항상 친절하니까.
5: 차라리 그럴 때마다 화를 내지 말고 가르쳐주세요. 배움의 마음으로 지도를 받겠습니다. 본인이 친절하신가 보다. 못 알아들으면 훈육도 하세요.
6: 맞아요.
5: 딸 하나 아들 하나만 우리 집 가운도 엄마 말 잘 듣자입니다. 우리 딸들아 엄마 말만 잘 들어도 가정이 평화롭단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6: 근데 엄마 말대로 엄마 말대로 살려고 태어난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그 자녀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럼요. 넌 내 말대로 해. 언제까지입니까? 어머님 돌아가셔도 내 말대로 하면 엄마가 없어. 아이들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잘 자라도록.
5: 되게 논리적이다. 일찍 나오시니까.
6: 잘 자라도록 해줘야
5: 여유가
6: 되는
5: 있네.
6: 거지.
5: 그럼 이분 해결해보세요.
7: 괜히 이분. 일찍 불렀어.
5: 제 남편이 남들에게 엄청 친절합니다. 아. 특히 이쁜 여자에게 잘해줘. 옷 벗어주고 휴지 놔주고 진짜 저한테 해야 될 칭찬이나 친절을 남들한테 하면 짜증이 나요. 이쁘고 잘생기면 됩니까? 윤일돈 씨도 잘생겼어요. 부분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노래 선곡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
6: 힘을 내세요. 오, 약간 응원은 하는데.
7: 아니 근데 이게 네. 이분도 그 문자를 보내주셨지만 아내한테는 안 하는 친절을 밖에 가서 하니까 한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6: 아, 그러진 않을 거예요.
5: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웃지도 않으면서 딴 데 가서 뭐
6: 막 웃어.
5: 뭐 이렇게 한다. 엄청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6: 아, 그럴 수 있는데.
7: 장 보고 왔는데 들어주지도 않는데.
6: 아, 딴 사람한테
7: 딴 사람한테는 막 뭐 가방도 들어주고 이러면
6: 그 요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아내가 곧 나다라고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5: 아.
6: 그렇기 때문에 아내한테는 안 해도 다른 사람한테 친절한 이유는 아내는 나와 같으니까.
7: 뭐야 말도 안 돼.
6: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부부 일심동체라 그러잖아.
7: 말도 안 돼.
6: 네가 나고 내가 넌데.
7: 그럴 때 그럴 때만 일심동체야.
5: 그래서 또 다른 나다.
6: 또 다른 나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5: 아.
7: 그래서 안 도와준다?
6: 아니죠. 필요할 때 도와줍니다. 정말 정말 나의 콩팥과 심장을 줘야 될 때 이때 분명히 그녀가 아니, 그 남자가 도와줍니다.
7: 그 콩팥 필요 없고요. 그냥 들어달라고.
5: 2506번님이 아내와 함께 있을 땐 아내만 보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7: 그렇습니다.
6: 아, 맞습니다.
5: 집안 평화 깨집니다. 아내 외에 다른 이성에게 그러면요. 3583번님. 네.
6: 근데 이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정말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5: 아.
6: 그 빛과 소금의 역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5: 그럴 수밖에 없죠. 없다.
6: 그래야지 아름다운 세상이 유지가 돼요.
5: 근데 윤희동 씨랑 같은 의견이 많아요. 자켓 벗어주는 건 아닙니다. 깻잎과 다르죠.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켓에 대한 열정들이 대단하시네.
6: 그럼 내가 어떻게 산 자켓인데.
7: 자켓만 안 벗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 아니죠. 자켓도 벗어주는데 대신 자켓을 잘 관리해달라고 신신당부해야 됩니다.
5: 아, 그럴 바에 안 빌려주는 게 낫지 않아요? 전 아니, 자켓 빌려주는 것도 아니라고
6: 봐요. 그래도 오돌오돌 떠는 거 못 보는 거지.
7: 아니 모르는 여자한테 왜 자켓을 벗어줘?
6: 뭘 모르는 여자한테 줘. 아는 여자지 어느 정도.
5: 저한테 안 하는 행동을 다른 여자에게 해줄 때 지금 제가 생각만 해도 열이 받아요.
7: 열받죠. 당연히.
5: 기준이 저한테 해주는 것부터죠. 더 해주면 싫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6: 근데 요거는 자기가 받아보지 못한
7: 아내한테 의자를 빼준 적 있습니까?
6: 아니 당연하죠. 저는
7: 있어요?
6: 저는 예전에
5: 엉덩방아 찍게 하려고
6: 메롱메롱 근데 예전에는 저도 차 타기 전에 항상 문 열어줬어요.
7: 문 열어줬어요?
5: 매너입니다. 매너.
6: 근데 그게 좀 멋있어 보이는 거야.
7: 그러면 다른 여자 탈 때도 창문을 열어줍니까?
6: 당연하죠. 아니, 아, 그랬다니까 내가.
5: 뭐 하자는 겁니까?
8: 남미야 내 할 때 열어줄게.
5: 아니 그거 좀 아니잖아.
8: 남미야 해줄게.
5: 아니, 언니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6: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이쁜 여자한테 하는 건 더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남편이 예쁜

0: 해줘야 돼. 그러면 아내가 아 알았어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내한테 눈치 써.
1: 안 해준다는 얘기네요.
0: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아내가 불편해하니까 아내한테 눈짓을 하는 거지.
1: 그러니까 다 네. 불편해한다잖아요. 의자 빼주는 것도 불편하고 창문 열어주는 것도 불편하고.
0: 아내가 이래서 그럼 내가 여보 당신이 빼 이러면 그건 더 나쁜 거지.
2: 근데 진짜 화 안 나시겠어요? 만약에 아내가 너무 친절한 걸 내가 우연히 봤다. 다른 남자에게.
0: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잘생긴 남자한테 하는 건 불편하더라. 우리 와이프도 나한테 얘기하잖아. 여보 왜 예쁜 여자한테 그렇게 하죠? 내가 불편. 그러면 최대한 아내를 배려합니다. 내가 해주고 싶지만 안 참아요. 근데 이게 지나가면 불편해 나중에.
2: 두 분은 되게 이게 생긴 거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자 여러분들 샵 2848 짧은 예.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창문 열어주고 깻잎 떼주고 자켓은 안 됩니다.
1: 아 자켓은
0: 안 돼. 요거 아, 위험하네.
2: 여기 이제 선이 있네요.
0: 그러네. 예. 어떤 선이 있네.
2: 아내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0: 자 그러면 우산.
2: 우산은 뭐예요?
1: 우산을 씌워준다고요?
0: 아니, 예를 들어서 길가에 가다가 나는 고등학교 여자애가 비를 맞고 있더라고.
2: 우산 씌워주셨어요? 우산.
0: 그래서 내가
2: 진짜 오지랖도 진짜 아이고, 태평양이다 태평양.
0: 아이고 학원 가는가 봐 하고 자연스럽게 씌워줬는데
1: 그 여학생 학교, 도망갔죠?
0: 아니요. 가만히 고마워하더라고. 그러니까 비에 그러니까 고마워하더라고. 자 이분이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 자기가 우산을 쓰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겠어요? 나는 이게 결국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 생각하는 거지.
2: 아 진짜 널 열려 있으시네. 어, 어.
0: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1: 우산 씌워주는데 소리 지르면 어떡해요?
0: 뭐 예를 버스 정류장까지 아니면은 뭐 어디 건물까지. 그럼 우리 딸이 교복 입고 거기서 비 맞고 있어 봐봐. 은하 아빠가 안 하겠어.
1: 그럴 때 그냥 우산을 줘야죠.
0: 아니, 그렇게는 또 안 되잖아. 왜 그래?
2: 맞고 간다. 예, 대단하신 그렇게. 분들입니다. 예. 윤일동 씨는 하고 싶은 것도 드시고 싶은 것도 많겠어요.
0: 저 오지랖이 좀 넓긴 해요. 예.
1: 아, 진짜 그렇단 얘기예요. 진짜.
0: 어. 진짜로.
2: 그럼 여러분들도 어디까지는 이해가 되는지를 문자 맞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나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한다. 어느 정도까지 해봤다 이런 거.
2: 아 그럼 우리 배윤 아나운서 어떠세요? 어디까지는 내가 용납할 수 있다. 아내가 하는 근데 친절.
0: 근데 배윤호는 친절하잖아.
1: 이거 나 안 친절해요.
0: 굉장히 위험합니다.
1: 그래서 안 오히려
0: 그래 안 친절한 게 나아.
2: 근데 아내분을 상상하니까 싫으시다 그랬잖아요.
0: 아,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배윤호 같은 분들은 얼굴이 좀 생긴 분들은 여자분들이 100%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1: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한테 매기는 거라고.
0: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건 어쩔 수 없어.
1: 뭘 어쩔 수가 없어.
0: 아니 사실 이병헌이랑 동급이거든.
1: 뭔 소리야 지금.
0: 어, 진짜. 이병헌, 장동건.
1: 어디서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0: 아. MBC도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배윤호를 몰라.
2: 아니, 알죠. 멋지신 건 제가 알죠.
1: 그러니까. 이병헌이랑 비교를 하는 건 진짜 매기는 거지.
0: 아니 선배 약간 이미지가
2: 자 여러분들 네. 자 자중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친절 어디까지만 가능한지 여러분들 의견 계속 주시면 아이, 되겠습니다.
1: 괜히 일찍 불렀어.
2: 네, 저의 선곡은 그런 건 나한테만 줘라.
0: 뭐
2: 시스타입니다. Give it to me.
1: 어머.

0: 나한테만 해줘.
1: Give it to me. 여기 딱 맞는 문자가 왔습니다. 3583번님이 깻잎도 차문도 자켓도 안 돼요. 오직 나 혼자만의 내 남자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그래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2: 근데 혼자만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1: 아니,
0: 왜 당신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래요?
2: 아니, 그, 난 그렇게 태어났다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여.
0: 자기 사람한테 잘하면 자켓 벗어줘도 괜찮아요.
1: 아, 라고 문자 그렇죠. 주신 분도 있습니다.
0: 5331번님.
1: 지꺼한테는 깻잎도 안 떼주면서 네. 어? 남의 여자한테는 밥 숟가락 무우주기까지 하는 거 진짜 꼴보기 싫다. 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0: 아니 깻잎은 자기 혼자서 뗄 수 있어요.
2: 숟가락과 젓가락 이용하면서.
0: 그래요. 숟가락 새 거 갖다 놓고, 하면 돼.
2: 예, 그렇습니다.
0: 왜 못해. 예.
1: 그러면서 무지덥습니다. 예. 아내와 다른 이성에게 지나친 친절은 집안의 평화를 깰 수 있습니다.
2: 그치. 지나친 친절은 또 힘들다 얘기하시네.
1: 아니 이분이 현명하시네요.
0: 그냥 깻잎은 지가 못 되면 아예 먹지 말고 괜히 사건 만들지 말고 자켓도 기본으로 얇은 거 하나 더 챙겨 다니면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
1: 맞아. 나를 내가 지키는 그러니까, 거지.
2: 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상막해져.
0: 4230
2: 뭐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게 얼마나 상막해지는 세상을 만듭니까?
0: 그냥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요. 깻잎 자기 혼자 뗄 수 있다고요.
2: 그럴 수 없는 수도 있잖아.
1: 지금 0028번님이 그 뭐 있네 있어. 신체를 베푸는 극이 문을 와 열어주노. 회사는 말라 빼주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 근데 이분은 만약에 0028번님. 이분은 만약에 장바구니 무겁고 들고 가는데 어떤 분이 그걸 들어주시잖아요. 이런 친절 한번 받아보잖아. 깜짝 놀랍니다.
1: 아니요 내주지 않을 거예요. 훔치는 걸로. 왜 내 물건인데.
2: 나눠서 벗어 들지 마서.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상막해져.
1: 더 상막한 문자 있습니다. 네. 깻잎이고 허벅잎이고 의자고 막 욕심 남아 봐라. 떼주든가 말든가 상관 안 합니다.
2: 아, 어떡해.
1: 지금 남편도 떼어주실 판입니다.
2: 그러니까 어디다가 버리고 싶어.
0: 그래.
2: 아 이사 갈 때 그래서 남편분들 조심하라면서요.
1: 주소 안 알려주고.
2: 이삿짐은 옮기는데 남편은 그러면 두고 간대.
0: 주소 안 알려주고.
2: 그러니까.
0: 그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1: 그러니까. 몰라. 너무 웃겨요.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문자 주신 분
0: 여기서 편하게는 그냥 떼줄 때 떼주고
2: 그렇죠.
0: 열어줄 때 열어주고
2: 그러니까 자기의 기질대로 하자.
0: 그런 의미이시겠죠.
1: 예. 의자 빼주고 옷 벗어주는 건 부부에게 절대 있을 수 없죠. 윤호님께 한 표 드립니다. 0713번님
2: 수장, 우리 저기 형수 아니야?
1: 남자분이세요.
2: 남자야? 아니 남자인 척하고 형수가 보낸 거 아니야?
0: 제가 얘기했잖아요. 화요일은 못 듣는다.
2: 못 들어? 못 들어?
1: 사실 깻잎은 기분 나쁘지만 자켓 벗어주면 전 이혼 사유라고 생각해요.
2: 아 이거는
1: 와 자켓에 이제 다들 불끈불끈 하시는 거야 지금. 예.
0: 옷에 자켓을 벗어준다라는 게
2: 옷은 또 다른
0: 자켓을 의미네. 벗어서 자 입어 이게 아니잖아요.
1: 그것도 너무
2: 내 신체 일부네.
1: 너무 약간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상대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0: 이거를
1: 내가 추워하는데 너 입어 이러면
0: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벗어서 이렇게 입혀주는 거를 상상하지 않으실까요? 보통?
1: 근데 뭐든 기분 나쁠 수 있어.
2: 던지는 거.
1: 너무 생각하는 것 같잖아.
2: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1: 아, 네가 춥든 말든 닭살이 돋든 말든.

0: 너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1: 아니 그럴 때는 그냥 뛰어 그러면 되죠.
0: 뛰어.
2: 그런데 이게 이제 부부가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애하기 전에 어허. 직장 동료로서 어디 갔는데 미스 김 추운가 봐 그래서 벗어줬어. 그것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잖아. 아. 그러면 그 남자의 기질 때문에 사랑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1: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왜?
2: 근데 결혼했는데 그거 하지 마라? 이건 너무 심하지.
0: 지금 보세요. 저도 할머니 물건 들어드리려다가 할머니가 할머니 보따리에 맞을 뻔했어요. 할머니가 뺏어가는 줄 아시더라고요.
2: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굴하면 안 됩니다. 예? 나의 친절을 아 그럴 수 있어. 아 할머니 저는 드더라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야 되지. 만약에 이렇게 되네? 나는 절대 안 해야지 하는 순간 이분에게 오히려 안 좋은 화가 돌아옵니다.
1: 그래, 일단 배우자가 싫어하면 하지 말고
2: 하지 말자.
1: 예, 배우자가 뭐 해도 된다라고 하면
2: 맞아요.
0: 어느 정도까지 이것도 좀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네. 내가 몰랐을 때는 너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상대를 위해서 자기가 잘했네.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 건데.
2: 그래서 이거
1: 진짜 아내한테 의자 안 빼주는데
2: 침실에서 이거 같이 얘기하기 되게 좋은 거다. 베개 누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 이러다가
1: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0: 이러다가 옆방으로 당신 나가.
2: 나 이거 깻잎 이야기를 우리 와이프랑 했거든.
0: 뭐라고 하셨어요?
1: 뭐라고 해요?
2: 이게 했다가 아까 얘기했지. 예쁜 여자한테 하지 마. 아내가.
0: 아니 이 집은 확실해. 뭔가.
2: 예쁜 여자한테. 왜냐하면 자기가 기분 나쁘대.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배윤호 같은 남자가 우리 아내한테 딱 웃으면서 그걸 떼준다? 아 나도 좀 기분 이상한 거야.
1: 아, 진짜. 괜히 일찍 불러가지고.
0: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 받을 동안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4: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확결아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3: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도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4: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3: 진짜 최고다.
4: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3: 와우!
4: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3: 우후!
4: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에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3: 끝난 줄 알았죠?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4: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3: 진짜네.

0: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생각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유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예우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사이언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7: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8: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7: 탄탄방수
8: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9: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0: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9: 노라이벌 랜드마크
1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11: 네, 오늘 깻잎 논쟁 어디까지 네. 허용할 수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
12: 아, 오늘 어마어마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11: 아직도 윤일도 씨 의견은 제가 동감할 수 없어요.
13: 매니저 배우로
12: 아, 우리 또 애청자분이 아내 네. 앞에서 친절한 모습은 다른 여자한테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 기본 매너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또 선물 명단을 두 번 드렸네요. 오늘 저도 흥분했나 봐요.
11: 네.
12: 네. 예. 자, 지금 많은 흔들린 우정도 왔어.
13: 이것 때문에 실제로 잘못된 만남이나 흔들린
12: 맞아,
13: 우정이 이런 얘기잖아.
12: 그런 말도 많았죠.
11: 흔들린 우정 드릴까요 그러면? 예.
12: 와. 아, 그래 너무 인정하는
13: 왜?
12: 것 같아요.
13: 마지막에 왜 이래.
11: 알았어요.
12: 자, 그러면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13: 네, 불빌라 3737번님.
12: 네.
13: 호텔은요. 6312번님.
12: 축하합니다.
13: 축하합니다. 너무 좋겠다. 딴방에서 자. 나는 딴방에서 자는 거 너무 좋아. 맨날 천장 고정이야 우리.
12: 와. 자, 오늘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11: 윤일돈 씨 부인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12: 굉장히 점잖으세요.
11: 아, 그래요?
12: 네. 자,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651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13: 불타오르네.
12: 마음이 너무 불타오르네. 잘해주면 불타오르네. 자, 이 곡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1: 저희들은 내일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12: 여러분 고맙습니다.
13: 고맙습니다.
11: 안녕히 계세요.